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Ladies in Lavender, 나이젤 헤스 곡,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첫 곡에 눈물 한 줄기 또르륵 2084 쓰는 분, 요즘 참 많이 힘든데 저의 최애 곡이 나와서 감동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러시면서 남편 재환 씨 지금처럼 우리 잘 늙어가다 아름답게 또 지구별과 작별하자고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음악으로나마 좀 위로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커피도 한 잔 2084 쓰는 분께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중이에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공목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유정우의 뮤직 큐레이션 2부에 있는데요. 마리아 폰 베버 서거 200주기여서 그의 음악 세계를 또 집중 탐구할 예정이니까 귀 쫑긋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콩으로 my1210sy 쓰는 분입니다. 오늘 축구 경기로 아이들 학교에서도 TV 보고 응원한다고 빨간 티 챙겨서 가더라고요. 20대 때 2002 월드컵 즐기던 때가 생각나서 아 빨간 티 찾느라 땀 흘렸네요 하셨습니다. 축구는 뭐 함께 응원하면서 보는 게 진짜 참 맛이죠. 아이들 초등학생들일까요? 좋겠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오늘 축구 핑계로 수업. 수업은 뭐 이야 선생님 멋쟁이네요. 자, 박혜영님께서 사연을 주셨어요. 박혜영님, 작년에 친한 출판사 대표님과 함께 낭독극의 한 대목을 맡아 공연한 적이 있어요. 우와, 멋진 경험하셨네요. 요즘 문득 그때 무대 위에서 사용했던 배경음악이 마음에 아른거립니다. 바로 차이콥스키의 6월 뱃노래. 좋죠. 마침 또 싱그러운 6월이 찾아와서 그런지 자꾸만 생각나네요. 윤주 씨의 다정한 안내와 목소리로 이 음악 함께 듣고 싶다고. 아이고, 충분히 다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곡 참 좋아합니다. 언제 들어도 그냥 빠져드는 곡 준비했고요. 0389 쓰는 분이에요. 아, 이 표현 저를 심쿵하게 하는 단어인데 애인이 회사 생활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남친, 여친 이러지 않고 애인이라고 하면 일단 선언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애인이 왜 힘드시군요, 요즘. 출근길에 가정음악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둘의 관계까지 흔들릴 만큼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다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라고 위로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라벨의 아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느 이 곡을 청하셨습니다. 0389 쓰는 분. 두 분의 관계가 더 굳어지길, 돈독해지길 이 시간, 이 터널을 지나고 나서요. 커피도 두 잔 보낼게요. 박혜영님의 신청곡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6월 뱃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고요. 라벨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아침부터 일 처리하느라 바쁜데 손을 멈추게 하네요. 잠시만 쉴게요. 레몬그램님이. 그렇죠? 잠깐 숨 멎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모리스 라벨,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반,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차이콥스키 4개 중에서 6월 뱃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차이콥스키는 6월을 이렇게 음악으로 기록했습니다. 5호1호 임윤찬, 조성진의 음악을 연달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주시다뇨. 오늘 하루 행복으로 채워질 것 같다고 숨죽여 들으신다고. 4516 쓰는 분. 아까 이 뱃노래 청하신 분이 박혜영 사연자였는데, 박혜영 사연자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작가일지도? 아,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철자가 좀 달라요. 그 우리 박혜영 작가님이잖아요. 근데 사연자는 여의. 예. 우리 박혜영 작가님이 우리 방송에 사연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막, 무릎 꿇고 읽어드릴 것 같은데. 듣고 계시면 좀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작가님. 9789 쓰는 분. 우울할 때 고추장 넣고 참기름 부어서 밥 비벼 먹으면 우울감이 사라지곤 합니다. 오늘은 우울함이 아니라 무척이나 피곤한데 김치 다져놓고 고추장에 참기름에 비벼 먹어도 피로감이 풀리려나요?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군요. 9789 쓰는 분. 쓱쓱 비벼 드시고 피곤함 날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590 쓰는 분입니다. 3590. 안녕하세요. 최근 듣게 된 이 곡을 신청하고 싶어요.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4번 봄. 요즘 차에서 가정음악 고정하고 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요즘 이 곡을 많이 들으시는군요. 저희도 함께 들을까요? 커피도 한 잔 보낼게요.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4번 G장쪽 괴 387 봄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비바치 아사이. 봄아, 가지마, 더 오래오래 머물러줘. 이런 바람과 함께 듣습니다. 에머슨 스트링 퀘텟입니다.

모차르트 현악 4중주 14번 G장조 쾌일 작품 번호 387봄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아사이 에머슨 스트링 콰이텟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930 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청에서 둘째 아들이 어제 혼자 콩쿨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 타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작은 몸으로 첼로를 들고 버스 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일하는 엄마 아빠가 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가득인데 지리산의 감성을 마음껏 펼치고 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사무엘 고마워 하셨습니다. 이야 뭐 어찌나 이 기세가 좋은지 미래에 또 그 첼리스트 가운데 우리 또 임윤찬 연주자 같은 아드님이 등장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첼로 메고 지리산에서 온 우리 첼리스트 1930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두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5003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늘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딸이 하루빨리 마음 잡기를 바라고요. 저도 음악 들으며 마음의 안정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춘기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힘내시길 하셨습니다. 아, 오늘 뭔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날이군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5003 쓰는 분께도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328 쓰는 분이에요. 사연 소개는 했는데 아침 식탁에 엄니가 담아주신 여름 별미 오이지가 올라와 있어서 이 반찬 보고 아주 맛있게 아침 식사하셨다고 역시 여름엔 오이지 엄니 감사합니다 하셨던 오이지, 아유, 뭐 그냥 꿀이죠, 꿀. 그냥 오이도 좋고 여름엔 오이 아닌가요? 자, 2328 쓰는 분의 오이지 사랑하시는 2328 쓰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커피도 한 잔 보내고요. 엘버트 케텔비, 초원 넘어 들리는 종소리, 알렉산더 파리스가 지휘하는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그리고 리하르트 알렌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레온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잠시 자연 속에 풍덩해 보았습니다. 엘버트 케텔비의 초원 넘어 들리는 소리, 알렉산더 파리스가 주연한 런던 프롬나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어서 앨런 베르크의 숲속의 물레방아, 뻐꾸기 소리도 들리고 종소리도 들렸습니다. 레온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가운데 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 유쾌한 기분, 야닉 네데세갱이 지휘하는 체인버 오케스트라 오브 유럽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음악도 초록초록했는데 저희 사연도 그렇습니다. 0394, 오늘도 쨍한 날씨네요. 새벽녘엔 아직 시원하더라고요. 요즘 텃밭 상추 키워서 이웃들과 자주 나눠 먹습니다. 어쩜 물만 자주 줄 뿐인데 하루하루 이렇게 잘 자라는지요. 엊그제는 오이도 따왔어요. 볼 때마다 싱그럽습니다. 텃밭 아이들하고도 클래식 음악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여기도 또 2388, 통장님이 사라고 해서 산 지인의 토마토는 너무 못생기고 너무 빨갛게 다 있고 크기도 모양도 울퉁불퉁해서 그냥 파스타나 하자 만들다가 썰어 먹어보니 어머, 그 옛날 엄마가 따다준, 텃밭에서 따다준 그 맛, 썰면서 세계 순삭, 그리고 만든 파스타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나올 지경이라 자랑한다고. 요런 토마토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흙이 좋고 볕이 좋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뭐 너무 심심하고 이게 토마토야 뭐야 싶은데 부럽습니다. 그 옛날에 그 토마토라니. 0394-238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흙만 나는 토마토 저도 먹고 싶네요. 몽골 초원에서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강정혜님 여행 친구 KBS 클래식 FM 항상 감사하다고. 아유 몽골에서 이야 몽골은 어때요 날씨가? 7281 쓰는 분은 관악산 연주대가 멀리 보이는 뒷산 정상 정자입니다. 헉헉 올라오는 길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힘을 주셨어요. 솔솔 부는 바람 속에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듣고 싶다고. 아,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꽉 짜여져 있어요.

미하엘 잔데를린과 루체른 심포니 공연이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재민의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가운데 폴로네이즈,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정교한 사운드가 담긴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104 쓰는 분이에요. 저는 국제 스포츠 경기만 열리면 애국자가 됩니다. 운동은 일도 못하는 몸치인데 우리나라 경기는 다 챙겨보면서 응원만큼은 열심히죠. 이번 월드컵에서도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 응원하면서 청하셨습니다. We are the champions. 아, 1104 쓰는 분도 그렇고 8507 쓰는 분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경기를 해주실 우리 대표 선수들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챔피언이라고 하시면서 응원의 마음을 보태셨어요. 8507 1104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고 We are the champions 포레스텔라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11시부터 펼쳐질 한국 체코전.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들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칼 마리아 폰 베버를 만나는 날이네요.
1: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6월 5일이 이제 1826년 6월 5일에 아주 그 낭만주의를 어떻게 보면 활짝 열어젖힌 인물이죠. 이 선구자라고 볼 수 있었던 칼 마리아 폰 베버가 서거한 날로부터 이제 딱 200주기가 되는 네. 그런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월 달이 이제 그 베버의 이 서거 200주기를 맞는 이런 그 시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를 바로 1826년 베버의 마지막 날들 이런 주제로 해서 베버의 이 후기작들 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베버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남겨진 작품들 그리고 그가 어떤 영향을 후대의 낭만주의 작곡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뭐 베버의 대표작 하면은 누가 뭐래도 1821년작인 마탄의 사수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작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베버가 연이어서 오페라 신작 오페라들을 이제 의뢰를 받게 됩니다.
0: 네.
1: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1823년 10월 25일에 빈의 궁정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된 오이류안테라는 네.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그 당시 빈 오페라 극장이 원래는 이제 그 18세기까지는 이탈리아 오페라만을 공연하는 것이 궁정 오페라의 관례였죠. 그렇지만 이제 18세기 말 우리가 영화 아마데우스에도 나옵니다만 그 모차르트의 후궁 탈출이라는 작품이 공연되던 1780년대에 이 요세프 2세 황제가 독일 오페라 파트를 신설을 합니다. 원래는 이탈리아 오페라만 공연해야 되는데 우리 그 민족의 어떤 그 당시 사실 민족의식이라는 게 강할 때가 아닌데 이 계몽주의적 사상에 입각해서 독일 오페라 파트를 육성시키자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쿼터제 같이 독일어로 된 오페라를 공연하도록 한 거죠.
0: 육성을 한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진짜 민족주의가 이제 그 융성하기 시작하던 19세기로 넘어오면 이게 서로 이제 이탈리아 오페라 파트하고 독일 오페라 파트가 경쟁하는 관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23년에 공연을 위해서 이 빈에서 의뢰한 작품이 베버의 오이류안테 그리고 제가 이 또 여름쯤에 소개해드릴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좀 북돋아보자 라면서 공연을 했는데
0: 네.
1: 오이류안테가 이제 초연 첫날에는 이제 평단과 청중으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게 좀 뒷심 부족이라고나 할까요? 초반에는 열광적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관객 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빈 슈타츠호프는 굉장히 공연 횟수가 많은 극장이죠.
0: 네.
1: 거의 쉬지 않는 극장인데 당시 궁정 오페라 시절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회를 공연을 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회 만에 공연을 종료하게 되면서
0: 사람이 안 찼구나.
1: 그렇죠.
0: 예.
1: 이게 티켓 그 판매가
0: 부진했네요.
1: 부진했던
0: 예.
1: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유리한테 초연이 그다지 뭐 완전 실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성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0: 네.
1: 근데 또 당시는 아시다시피 로시니 열풍이었습니다. 비엔나를 완전히 로시니가 장악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독일 오페라의 그 베버의 오유리한테 이 작품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게 되었고 이 연이어서 공연이 되어야만 했던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는 그 영향으로 초연이 취소되고 맙니다.
0: 아, 아직 안 돼 우리 이탈리아야. 아직은 그렇죠. 이탈리아.
1: 역시 예. 로시니야. 이렇게 됐기 네네. 때문에 약간은 이제 비운의 작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작품은 지금도 학자들이나 이 애호가들은 아, 이 작품은 이 진짜로 마탄의 사수보다 훨씬 발전한 작품이다.
0: 아.
1: 후대의 바그너를 예감하게 만드는 작품이다라는 평을
0: 그런
1: 받고
0: 의미가
1: 있습니다.
0: 있군요. 예,
1: 이 이제 12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여주인공이 바로 이제 오이리한테 이 프랑스의 그 영주의 딸 공주거든요.
0: 네. 네네.
1: 근데 이 오이리한테를 루지아르트라는 숲속의 백작 그리고 그 아내인 에글란티네 두 부부가 악역입니다.
0: 아.
1: 이 계속 주인공을 괴롭히다가 네. 결국은 주인공이 이제 해피엔딩을 맞는 거로 끝나는데요. 마치 이 두 악역 부부 루지아르트와 에글란티네가 나올 때에 반음계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음산한 음악이 마치 그 바그너의 로엔그린에 나오는 프리드리히 폰 텔라문트하고 오르트루트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많거든요.
0: 아, 그런
1: 그리고
0: 의미에서.
1: 확실히 마탄의 사수보다 네. 이 유도 동기적 기법들이 훨씬 성숙해지고 있는
0: 아.
1: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바그너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 마리아 폰 웨버의 1823년작 오이류한테
0: 네.
1: 서곡을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0: 칼 마리아 폰 베버 오이리한테의 서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1826년 6월 5일에 세상을 떠나서 올해가 서거 200주기가 되는 칼 마리아 폰 베버 그의 마지막 날들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이게 반음계적으로 막 이렇게 치달아가는 좀 불편한 뭔가 불길한 기운을 그렇죠. 끊고 있는
1: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예, 예. 또 아주 이제 마지막에는
0: 멀쩡하게
1: 그렇죠. 예.
0: 마무리가 관연학으로. 됩니다.
1: 그렇죠.
0: 네. 빈에서 때마침 공교롭게도 이제 로스니 열풍이 불어서 뒷심 부족했던 오이리한테라는 작품 그 서곡을 만나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버도 유럽 전체에서 큰 명성을 얻고 있었다고요.
1: 네, 물론입니다. 그 마탄의 사수가 워낙 전 유럽적인 그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1824년에 이 마탄의 사수가 바다 건너 네. 런던에서 초연이 되었는데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0: 네.
1: 로얄 오페라에서 공연이 되자마자 잇따라 다른 세 개의 극장에서 각기 다른 연출로 공연이 돼서
0: 와.
1: 이 1824년에만 해도 런던에 있는 네 개의 극장에서 이 네 개의 프로덕션이 올라갔던 야. 거죠.
0: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1: 그렇죠.
0: 너도 나도.
1: 그러니까 예. 뭐 빈에서 로시니 열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런던에서도 이제는 베버의 열풍. 사실 그 베버의 그 라이벌 작곡가로는 이탈리아 출신의 가스파레 스폰티니가 있었는데요. 스폰티니 못지않은 그런 인기를 또 런던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제 또 베버의 대표작으로서 마탄의 사수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0: 그렇죠.
1: 이 어떻게 보면 베버의 그 마지막 날들이 런던에서 이어지게 만든 계기가 된 곡이 또 마탄의 사수이니까요.
0: 네.
1: 베버의 마탄의 사수 가운데에서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이죠. 2막의 피날레 늑대 골짜기에서의 마탄. 마법 총알을 주조하는 장면입니다.
0: 네.
1: 그래서 7개의 마술 탄환을 만들게 되는데요. 카스파가 이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냥꾼이죠. 그래서 카스파가 막스 앞에서 주인공 앞에서 사미엘 숲의 악마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마술 총알을 eins, zwei, drei 이러면서 하나씩 세면서 7개까지 7까지 이렇게 세게 됩니다. 카스파 역의 베이스 에케하르트 블라슈야 그리고 악마 사미엘 연극 배우들이 이제 그 연극 대사로만 등장하는 이 악마 사미엘 역에는 뭐 독일의 대배우죠. 필 크바트플리히 그리고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라이프지히 방송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네.

0: 엄청난 장면이었습니다. 베버 마타네 사수 중에서 이 막 늑대 골짜기에서의 마법 총알 주조 장면이었어요. 카스파르의 베이스 에케하르트 블라슈아, 악마 자비엘의 빌 크바트플리히,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 또 라이프치 방송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진짜 뭐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음이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예. 이게 이제 녹음 현장에서 또 이제 여러 효과음을 넣어서 극적으로. 그렇죠. 분위기를 만들었나요?
1: 이게 이제 실제 공연에서 무대 위에 구현될 때는 굉장히 연출가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작품이 부분이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0: 예. 이영철님께서 콩으로 마타네 사수라는 뜻과 해석, 또 예전 LP판에 자유의 사수라는 좀 터무니없는 제목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1: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마타네 사수 이제 네. 독일어 원어 제목으로는 Der Freischütz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Frei가 있으니까 자유라는 뜻이잖아요. Schütz는 총을 쏘는 사람, 즉 사냥꾼, 포수를 뜻합니다. 이래서 옛날에 이제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우리가 이제 마적이라는 일본식 그 한자를 마술필이라는 이쁜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순화시켰듯이 마타네 사수도 우리말로 좀 순화시켜보자. 제대로 번역하자라고 네네. 해서 이렇게 이제 뭐 사수는 포수로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앞쪽에 이제 프라이라는 이 자유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직역으로 해서 자유의 뭐 사수, 자유의 포수 이렇게 불렀던 적이 있는데 요거는 완전한 오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프라이라는 게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자유낙하 네. 이런 얘기하듯이 인간의 힘이 개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나 힘이 개입할 수 없이 자연이나 여기서 이제 악마가 자연. 되겠죠.
0: 네네네.
1: 이 악마의 뜻대로 지맘대로 움직이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0: 아, 제멋대로.
1: 그래서 예. 이 극 중에서도 프라이 구겔이라고 하면은 이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제멋대로 움직이는 총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법에 걸린 총알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오페라 제목으로 마법에 걸린 제멋대로인 총알을 가진 포수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0: 너무 길죠.
1: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의 사수는 완전한 오역이었고요. 이걸 이제 의역을 해서 마술탄환이라고 해서 마탄이라고 결국은 마탄밖에는 이 일본식 한자 표현이지만 마탄 밖에는 표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마탄의 사수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술 총알을 가진 포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이 런던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마탄의 사수 결국 이제 베버는 영국으로 가게 되죠.
1: 그렇죠. 이 1824년에 마타네 사수가 이 런던에서 초연이 되면서 성공을 거둔 로열 오페라 코벤트 가든의 그 당시 총감독이었던 찰스 캠블이라는 사람이
0: 네.
1: 베버한테 이참에 아예 우리 오페라 극장을 위한 신작 오페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해서 베버 역시 수락해서 작곡이 시작됩니다.
0: 네.
1: 이 찰스 캠블은 파우스트나 아니면 오베론 이야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파우스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오베론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요정의 여왕 티타니아의 남편이죠. 이 난쟁이 요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그너의 니벨룽의 반지에 나오는 난쟁이 니벨룽족의 우두머리인 알베리히하고 동일인물입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독일식 징슈필 대사를 연극을 네. 하다가 음악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 근데 네. 영국이니까 대사를 영어로 네. 쓴 거죠. 원래는 이제 독일어 원작을 써놓고 영어로 번안을 해서 이제 영국에서 초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하니까 뮤지컬이었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베버가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1826년 3월 5일에 드디어 런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거기 대부분의 음악을 완성하고 초연 전에 더 다듬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 리허설 할 때 베버가 직접 지휘도 하고 리허설을 감독하니까
0: 네.
1: 이게 배우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알려면 영어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0: 그쵸.
1: 베버가 이때 정말 초단기에 영어를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0: 속성으로,
1: 합니다.
0: 예.
1: 그렇죠. 그래서 베버에게 영국은 하나의 그 새로운 블루오션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1826년 4월 12일에 오베론이 런던 로열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베버가 직접 지휘해서 초연이 됐고 12번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전석 매진이 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0: 네네.
1: 자, 그러면은 이 베버의 오베론 서곡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0: 네.

0: 칼 마리아 분 베버, 오베론 서곡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작품이 로얄 오페라 코벤트 가든에서 초연이 된 것이 이제 1826년이다.
1: 그렇죠.
0: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시점입니다.
1: 예. 이 당시 이제 이 오베론이라는 이 대작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베버의 마지막 작품이 되고 말았거든요.
0: 네.
1: 당시 베버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폐결핵을 이미 앓고 있었고 중증이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의사들은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이런 작품 활동 절대 안 됩니다. 요양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의 폐결핵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의사들이 그 런던으로 가는 걸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 베버가 당시에 경제적으로 이제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0: 그래서 벌어야 돼요.
1: 그렇죠. 에이. 그래가지고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런던까지 무리해서 갔던 거죠.
0: 내가 조금 힘들면 되는데
1: 그렇죠.
0: 뭐.
1: 나만 좀 고생하면 에이. 되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떠났던 건데 사실 그 이게 베버가 오페라를 위해서 갔다고 해서 오페라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베버가 모처럼 런던을 왔기 때문에 친분 있는 작곡가들이라든지 뭐 애호가라든지 사교클럽 이런 데서 매일 같이 부르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베버 입장에서는 매일 이 사교 모임이라든지 작곡 발표회, 뭐 음악가들과의 친교 모임 이런 걸 가면서 오페라뿐만이 아니고 모임에 가면 아 우리 모임을 위해서 피아노 곡 하나 써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소품 작곡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됐던 거죠.
0: 아.
1: 그러니까 단 하루도
0: 쉴 수 없었던
1: 날이 없었습니다.
0: 네, 너무 빡빡한 일정이었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이제 베버가 이 오베론의 초연을 죄송합니다.
0: 네.
1: 목이 메이네요. 이 베버의 죽은 장면을 얘기하려니까
0: 예.
1: 이 오베론의 초연을 앞두고 그 오베론이 끝나고 나면 6월 7일에 로얄 오페라에서 마탄의 사수를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0: 네, 네.
1: 근데 6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이때 갑자기 베버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0: 아.
1: 향년 39세였죠.
0: 너무 일찍 가셨어요.
1: 그렇죠. 베버가 당시 런던에서 묵고 있었던 곡은 절친이었던 영국 작곡가 조지 스마트경의 집이었는데
0: 네.
1: 6월 5일 아침에 조지 스마트경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베버에게 아침 드시라고 이러고 갔는데 대답이 없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으니까 불길한 예감에 조지 스마트경은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0: 네.
1: 침대 위에 베버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이 검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사의 진단은 이미 새벽에 일찍 돌아가신 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6월 5일 밤에 아직 어두

0: 꿈이 있을 때 웨버는 세상을 떠났고 이 소식을 들은 런던의 음악계는 완전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1: 큰 충격이죠.
0: 그렇죠. 추모를 하는 콘서트가 열리고 6월 21일에는 성대한 장례 행렬이 있은 뒤에 런던의 주요 성악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모차르트 레퀴엠을 연주하는 가운데 가톨릭 예배당이었던 세인트 메리 모어필즈라는 묘지 성당의 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었던 거죠.
1: 네.
0: 당시로서는 이 베버를 이렇게 바다를 또 건너서 독일까지 운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런던에 베버는 묻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도 한두 명씩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관리 묘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버가 서거한 지 14년 뒤에
1: 네.
0: 한 프랑스 애호가가 베버의 묘를 찾아서 가봤더니 그 너무 관리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너무 답답한 마음에 1841년 1월 21일에 파리 음악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합니다.
1: 네.
0: 이 베버의 이 그 묘소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독일의 그 베버의 고국인 독일에서
1: 네.
0: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이장을 하자. 독일로 모셔와야 된다.
1: 네.
0: 그렇지만 뭐 굉장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뜻을 모은 끝에 바로 이제 1817년부터 베버가 음악 감독 궁정악장을 지냈던 이 작센의 드레스덴에서
1: 네.
0: 이제 뜻이 모이게 됩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일이 쉽지 않아가지고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이랬는데 당시 작센 궁정 악장으로 재직하던 바그너가
1: 그때 바그너가
0: 그렇죠. 바그너가 대선배이자 자기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이 베버를 우리야말로 모셔와야 한다. 그리고 바그너다운 얘기를 했죠. 베버의 음악은 위대한 독일 민족만이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목표하에 결국은 베버의 유해를 이제 뭐 돌아가신 지 18년 뒤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1844년 10월 25일에 베버의 유해가 함부르크에 도착하게 되고
1: 네.
0: 베토벤의 영웅교향곡 2악장에 장송행진곡이 울려 퍼지면서 엘베강을 거슬러서 운구가 되고 마지막은 기차에 타서 12월 14일에야 드레스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12월 15일에는 드레스덴의 프리드리히슈타테라는 곳에 있는 구 가톨릭 묘지로 옮겨져서 안장이 됩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이 12월 16일에는 추도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바그너는 추도사를 직접 낭독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남성 합창을 곡을 붙여서 초연을 12월 16일에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가사를 보시면 노래를 바쳐라 이 시간의 목격자들이여 어머니이신 독일의 대지여 멀리 떠났던 친애하는 아들에 대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마오. 이제 그녀는 바다 건너 먼 알비온을 더 이상 그리움의 몸짓으로 바라보지 않네. 알비온이라는 것은 영국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먼 바다에 영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워할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는 우리의 봉헌의 언약에 축복을 주십니다. 라는 이런 뜻을 담은 바그너의 베버의 묘소에 An Weber's Grave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칼 안톤 리켄바허가 지휘하는 밤베르크 심포니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네.

0: 칼 마리아 폰 베버를 추모하며 만든 바그너의 베버의 묘소에서 칼 안톤 리켄바우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고요한 음색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1826이라는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마지막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1: 이 베버는 지금 이제 바그너가 뭐 독일의 위대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런던에서의 이장까지 추진할 정도로 이 바그너를 비롯한 후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그너, 리스트 그리고 뭐 베버와 동시대를 살았던 베를리오즈
0: 네.
1: 그리고 나아가서는 말러에 이르기까지도 이 낭만주의 음악가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그 39년의 예술 인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베버가 특히 이제 마탄의 사수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오페라 작품에서 썼던 그 유도 동기 기법, 이 드라마적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 작품이 이런 작품들이 결국은 바그너의 작품을 탄생시키게 만들었고. 그리고 역시 또 오케스트레이션, 강력한 관현악이 후기 낭만주의의 그 대규모 관현악을 예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0: 네, 뮤직 큐레이션 유정 선생님과 함께 서거 200주기 맞은 베버의 음악 세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현,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된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헝가리 작곡가 죄레제 리게티는 현대음악 작곡가로서는 드물게 대중적인 명성까지 얻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영화에 사용되며 전세계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렇지만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시절 유명해진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자 리게티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전 그냥 집에 앉아서 일할 뿐이거든요. 어쩌면 창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악보의 다음 빈칸을 채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와 명성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지만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마음은 훨씬 더 오래 남으니까요. 오늘이 리게티가 세상을 떠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명성보다 그가 평생 몰두했던 음악을 떠올려 봅니다.

리게티의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 가운데 7번 우울한 비둘기, 루시엘 청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본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서늘하기도 했던 음악이었네요. 언젠가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가 여름철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음악을 추천해 주시면서 리게티의 곡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허명현 씨를 만나는 금요일이네요. 6월 12일 금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에스프레시오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9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콘 에스프레시오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준비하겠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세요.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다음에 볼 공연 스케줄도, 음악에 대한 지식도, 또 음악을 듣는 감성도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때 몇 년 전에
1: 네.
0: 딱 요맘때였을 거예요.
1: 맞아요.
0: 더웠을 때 네. 리게티 얘기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1: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네. 게 제가 이 작품을 고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골랐던 작품이 리게티 레퀴엠 중에 키리에였거든요.
0: 아, 맞아요. 키리에.
1: 네, 그런데
0: 맞아요.
1: 음악이 무서운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무서운 노래였거든요.
0: 네,
1: 그렇게
0: 네.
1: 들리는 음악이라 제가 소개를 하고도 아,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네, 정말 그 기억이 선명해요, 지금.
0: 아, 서늘했죠.
1: 네.
0: 아,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한테는 리게티라는 작곡가가 아주 각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음악회 가면 리게티의 음악을 뭐 첫 곡 정도로 만나볼 일들이 있던데.
1: 맞아요.
0: 네. 허명현 씨 덕분에 하나도 안 어렵고 막 반갑고 기대되고 그렇더라고요.
1: 아, 그렇다면은 네. 굉장히 뿌듯한 일인데 아주 리게티라는 작곡가가 사실 굉장히 위대한 작곡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음악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져서 처음 접할 때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또 친숙하게 느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저는 되게 뿌듯해요.
0: 장벽을 살짝 허물어 주셨습니다.
1: 네.
0: 아, 오늘은 또 어떤 공연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나요?
1: 아, 여름에 있을 오페라 투란도트 준비했어요.
0: 우와.
1: 매년 예술의 전당이 자체 기획으로 오페라를 무대에 올리고 있는데 올해는 그게 투란도트가 될 예정이에요.
0: 아, 투란도트는 허물 벽이 없습니다.
1: 뭐 너무 익숙하고 아리아들이 벌써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성악가들의 라인업 또한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아무래도 예술의 전당에서 직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라인업도 굉장히 화려해요. 뭐 황수미나 서선영 같은 가수들도 등장하고 요즘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백석종 테너도 등장해서 칼라프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0: KBS 음악실에서도 백석종 테너의 노래를 여러 차례 선곡했었거든요. 아, 이번에 이 자리 가면 만나볼 수 있다니 참 궁금해집니다. 투란도트는 방금 얘기하셨지만 일단 음악들이 아주 귀에 익은 곡들이 많고요. 이야기도 극적이기 때문에 이건 음반보다는 정말 오페라 극장에서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이 음악 언제 나올까? 아, 이거였구나!
1: 네. 뭐
0: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고요.
1: 그리고 푸치니의 오페라는 입문작으로도 언제나 좋은 그런 작품들이 많아서 만약에 오페라를 이번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더욱 저는 실제 무대로 좀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런 의미로 좀 메들리처럼 푸치니의 유명 아리아들을 좀 골라봤거든요. 푸치니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곡가인지 들어보시면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정말 이 선곡만 보아도 놀랍습니다. 진짜 가까운 음악가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네 곡 가운데 아리아 네 곡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고 그리고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이렇게 두 곡은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마르코 아르밀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자니스 키키 중에서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고 계속해서 나비 부인 가운데 어느 개인 날, 역시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푸치니의 오페라 가운데 음악들 전해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오페라 토스카 가운데 별은 빛나고 이어서 라보엠 가운데 그대의 찬손,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노래, 마르코 아르멜리아토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페라 자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노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나비 부인 중에서 어느 개인 날이었지요.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어쩜 다 이렇게 주옥같이 다 하나같이 아름답습니까? 푸치니 음악이 이토록 우리에게 익숙했구나. 새삼 실감하게 됐어요.
1: 참 재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음악을 이렇게 다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0: 드물죠.
1: 네, 그래서 푸치니만큼 드물게 당시에도 대중적으로 그리고 살아생전에 크게 성공한 작곡가도 없는데, 이런 음악들을 들어보면은 아, 왜 이 작곡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0: 그 멜로디가 다 너무 아름답고 네. 절절해요.
1: 맞아요.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이 절절한 것도 계속 절절한 게 아니라 중요 순간마다 그 절절한 음악들을 맞아요. 너무 잘 연출을 해줘서 계속 듣게 돼요. 이 음악들은.
0: 네, 맞습니다. 허명현 씨 설명 듣다 보면 맞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냥 절절한 게 아니라 중요 부분마다 절절하다. 네,
1: 계속 절절하면은 좀 반감이 생기거나 재미가 없어질 수 있는데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작곡가예요.
0: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럼 이제 투란도트에 나오는 음악들도 감상해야죠.
1: 네, 뭐 제가 투란도트에서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 캐릭터고 또 가장 좋아하는 아리아인데, 류의 아리아를 들어보려고 준비했어요.
0: 류의 아리아가 또 한 절절하죠.
1: 맞아요.
0: 아, 공연이 다 끝나면 사실 투란도트보다도 류가 참 좋았다.
1: 네.
0: 이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1: 정말 투란도트 보면은 그 절반은 꼭 끝나고 나서 류가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푸치니는 여러 작품들에서 상처받는 여성 인물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를 했어요.
0: 네.
1: 뭐 예를 들면은 라보엠의 미미도 그렇고 나비 부인의 초초상도 좀 그런 경우거든요.
0: 그렇죠.
1: 류 역시 그 계보 안에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푸치니가 가장 마음을 썼던 캐릭터도 류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0: 네.
1: 저는 이 류가 이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하는 캐릭터처럼 느껴져서 푸치니가 이 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네. 사실 관객 입장에서도 공연을 보고 나면 투란도트보다는 류에게 감정을 더 이입하게 돼요.
1: 네, 맞아요.
0: 가장 현실적이거든요. 투란도트나 칼라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같진 않아요. 너무 네. 극적인데, 그런데 류는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걱정하고 끝까지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더 친근한 것 같아요.
1: 네, 저도 딱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류가 죽고 나서 투란도트의 뒷이야기를 작곡가가 다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거든요. 저도 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그 뒤에 나오는 뭐 칼라프와 투란도트의 사랑이 그렇게 막 크게 와닿지는 않기도 해요.
0: 네네.
1: 물론 이런 게 추측이겠지만 푸치니도 류의 죽음 이후에 나머지 인물들의 감정선들을 이제 어떻게 좀 설득력 있게 그려나갈지 조금은 고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0: 네.
1: 류의 사랑이 너무 압도적이라 그 뒷이야기들이 좀 자칫하면 밋밋해지거나 아니면은 흐지부지 끝나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0: 네. 그럼 이제 류의 아리아들 감상해 보나요?
1: 네, 뭐 특히 류가 부르는 노래들은 이렇게 막 크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속삭이듯이 되게 작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저는 공감이 되고, 울음을 막 내지르는 게 아니라 참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그런 아리아예요.
0: 지금 감상해 보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들어보세요 주인님, 이어서 역시 투란도트 가운데 얼음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가운데 들어보세요 주인님. 이어서 얼음 같은 공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아리아 두 개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 툴리오 세라피니즈 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마리아 칼라스가 류를 연기하기도 했었군요.
1: 네, 아마 이 배역을 고려했을 때 그날 투란도트의 전체 주인공은 마리아 칼라스였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게요. 이 아리아가 참 조용하지만 절절하고 호소력이 짙어서 투란도트 가운데서 가장 애절한 순간일 거예요.
1: 네, 그래서 공연이 다 끝나면 이 류만 기억난다는 사람들이 역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에요.
0: 네.
1: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노래를 들어볼 건데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투란도트에 할애하면서 이 노래를 왜 안 들어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네.
1: 뭐 나비 부인도 듣고
0: 맞아요.
1: 라보엠도 들었는데 왜 이걸 안 듣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아리아가 하나 남아있어요.
0: 그렇습니다. 뭐 투란도트 전체에선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여러 오페라를 통틀어서도 진짜 많이 알려진 아리아겠죠. 공주는 잠 못 이루고라고도 알려져 있는 아무도 잠들지 마라. 이탈리아어로는 네순 도르마라는 이 아리아 아껴두셨네요.
1: 네. 마지막으로 들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 노래가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어두운 장면이에요.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고 사람들은 이제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모두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 칼라프 혼자만 오히려 확신에 차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음악이 처음 시작할 때 도시의 어두운 배경을 말해주듯이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고 조용하게 시작을 해요.
0: 아, 그렇죠. 처음엔 독백처럼
1: 네.
0: 속삭이다가 점점 음악이 커지죠.
1: 점점 확신에 차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담았는데 그 유명한 승리하리라라는 대사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정말 가만히 듣고 있는 나도 뭔가 이겨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0: 그러니까 곡 제목이 빈체로 갔잖아요.
1: 네.
0: 그런데 왜 이 네순 도르마

0: 가 이토록 유명해지게 된 건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 푸친이 뭐 여러 노래가 그렇듯이 음악 자체만으로도 좀 강렬해서 많이 알려질 법한데 이 음악은 많이 알려진 이유가 따로 있어요. 파바로티의 영향이 정말 컸어요. 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계기로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0: 네.
1: 월드컵 개막 직전에 열린 뭐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방송에서 이 노래가 정말 많이 흘러나왔어요.
0: 생각해보면 뭐 월드컵이라든지 스포츠 대회에서 불릴 법한 노래입니다. 네. 왜냐면 가사도 승리하리라니까 너무나 적합해요.
1: 오페라 속에서는 어두운 장면인데 월드컵 경기장으로 나온 이 음악은 이 승리라든지 희망이라는 가사 아니면 감정 때문에 되게 어울리는 음악이 된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불타게 만든 음악인데 이번 월드컵에 이탈리아가 물론 출전을 하지 못하지만
0: 네.
1: 이 당시에 정말 이 인기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0: 이탈리아 어떡해요.
1: 네, 이만큼 축구를 사랑하는데 이 음악이 얼마나 그분들의 이제 마음에 불을 지폈을까 생각하면은 저절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겠구나라는
0: 네.
1: 게 느껴지고 저는 이 빈체로라는 가사가 나올 때 단지 그냥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눌러왔던 뭐 망설임 아니면 고민 같은 게 마침내 확신에 차서 터져 나와야 진짜 이 노래가 잘 불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바로티의 노래가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0: 정말 시원하죠.
1: 네.
0: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아무도 잠들지 마라 네순도르마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존 알디스콰이어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0: 있어도 잠들지 말라.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존 알디스콰이어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개회식 성화 봉송식에서 그때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이 곡을 불렀는데 보첼리는 참 아름답게 네. 울려 퍼졌었어요. 진짜 추운 겨울에 잘 어울리는 음성이었고 파바로티는 정말 시원하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듯한 목소리네요.
1: 이렇게 불러야 우승을 할 것 같은 이런 목소리예요. 제가 느끼기에.
0: 아,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오늘도 즐거웠네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와 함께한 허명현의 현명한 클래식 금요일 코너 보내드렸습니다. 끝곡 푸치니의 프렐루디오 신포니코 준비해봤습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리죠.

푸치니의 프렐루디오 심포니코,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오늘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날 11시에 뵙죠.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영국의 작가 로알드 달이 쓴 소설 가운데는 읽는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묘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단편 소설인 소리포착기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문제의 기계, 소리포착기는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 주인공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던 아주 작은 소리들을 듣게 되고 그 뒤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이상한 행동이란 이렇습니다. 장미꽃이 꺾이면서 내는 비명을 듣고 더 이상 장미꽃을 꺾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도끼에 찍힌 나무에 소독약을 발라주려고 하는 일 등인데요. 식물들도 아파한다는 걸 알고서는 그전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 소리 포착기가 주어진다면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귀에 닿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우리도 그 많은 상처들에 약을 발라주고 싶어질까요? 귀를 기울일수록 알게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봅니다.

찰스 마샬의 I Hear You Calling Me 였습니다. 테너 스튜어트 버러우스의 노래와 존 커스타블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로알드 달의 단편 소설인 소리 포착기 내용 일부를 전해드렸는데요. 로알드 달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소재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친구 꼬마 거인이라는 동화에서도 주인공인 꼬마 거인을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인물로 설정해 놓거든요. 우리가 원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된다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다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작가는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리 포착기는 없지만 오늘 하루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한산한데요. 이해합니다. 많이 축구 보고 계시겠죠? 저도 너무 궁금해하면서 생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눈으로는 축구를 보시면서 귀로는 생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생각나는 음악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형섭님도 눈은 월드컵이고 귀는 생클이라고 하셨고요. 혜영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창현님 축구 후반전 킥오프입니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0대0이라고 그렇죠? 조마조마합니다. 네. 2483번 쓰시는 분이 클래식으로 좋은 인연 만나서 이제는 정오의 만남이 기다려집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준비했는데요. 묘숙님께서도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렵지 않고 쉽고 많이 듣던 곡도 들려주세요 하셔서 이 두 곡을 골라봤거든요. 먼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교향 33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트루카입니다. 잉그리드 헤블러의 피아노 연주로 낯익은 멜로디 함께 듣겠습니다.

유명한 모차르트의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낙스트 무직 퀼 525번 가운데 4악장 론도 알레그로였고요. 언제 들어도 참 좋은데 연주가 좋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빌 마리너가 이끄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퀼 331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트루카 터키 행진곡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는 튀르키예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튀르키 행진곡. 근데 좀 안 와닿죠 아직은. 잉그리드 헤블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예전에 알던 이 곡명을 바꾸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5940번 쓰시는 분 생글 애청자인데 이거 들으니까 KBS 클래식 FM의 상징이 되는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정시 알림음으로 사용되는 그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이 곡 참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4389번 쓰시는 분은 사진 보내주셨어요. 홍제천의 해마다 보는 풍경인데 오늘 유난히 감동이네요 하셨는데 오리들이잖아요. 어머 너무나 귀엽게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을 또 어떻게 찍으셨어요. 4252번 쓰시는 분은 축구보다는 생클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영호님은 18년 키운 천사의 나팔 개미집이 생겨서 치료하고 분갈이 해줬는데 결국 별나라로 가게 되네요. 가지 잘라 물꽂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셨는데 그래도 18년이나 키우신 게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아프지 않게 갔기를. 저도 고추를 키우고 있는데 잎을 다 벌레가 먹어서 좀 고민입니다. 저도. 그리고 봉용님께서 주말에 덥다는데 서서히 더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주말 이브 런치타임 생클 즐겁게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 수라님도 축구 지금 하는 거예요? 하셨는데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진행 중이고요. 오늘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선곡표 다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오늘 메뉴엔 이 클래식입니다. 오늘 식사하실 예정이거나 뭐 식사 중이시면 오늘 이 음악엔 이 음식에는 이 음악이 딱이다 하는 그런 추천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콩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메시지로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마르티니의 토카타 준비했는데요. 올레 에드바르드 안톤센의 트럼펫과 웨인 마샬의 오르간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금관악기의 연주로 두 곡 들었습니다. 퍼셀의 트럼펫 튠 앤 아리아, 페터 허포드의 오르간과 마이클 레어드 브라스 앙상블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르티니의 토카타였고요. 올레 에드바르드 안톤산의 트럼펫과 웨인 마샬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백현님, 생크를 통해서 탄생 신고했던 쌍둥이 남매 싱그리와 벙그리가 우주 우재라는 이름으로 오늘 생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육아를 함께 헤쳐온 아내 정교훈님에게 사랑과 감사, 존경을 표하며 우리 귀여운 둥이들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백현님 거의 100일 동안 못 뵌 것 같아요. 육아하시느라 너무 바쁘셨죠. 아내분도 이제 100일이라는 첫 번째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산을 함께 오르셨으니 그 다음 번째도 수월하게 함께 해내시리라 믿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295번 쓰시는 분, 축구 음악 동시에 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긴장감 때문에 저 머리에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축구 안 보고 음악 듣기로 결정했어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그런 거 보면 그렇게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띄엄띄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안 봐야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2183번 쓰시는 분, 아이 돌을 맞아서 체코에서 한국으로 온 애청자입니다. 때마침 오늘 체코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네요. 작년 산후조리 때도 즐겨 들었는데 아이와 함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친정에서 함께 하시는군요. 오늘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다이어트 중이어서 아주 상큼한 식사를 하실 예정인가 봐요. 그런 곡 저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859번 쓰시는 분, 클래식은 마음의 휴식처죠 하셨고, 3145번 쓰시는 분, 저도 축구 아니고 생글 들으면서 점심 먹고 있습니다. 한산하다고 해서 글 남기셨다고요. 그리고 0311번 쓰시는 분도, 32개월 된 아기 엄마 빨래 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한산하다고 해서 글 남겨봐요 하시면서, 아이가 4살이 되고 여유가 좀 생겨서 그림 배우고 있어요. 그림 그리면서 클래식 많이 듣곤 하는데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하이든의 곡도 뭔가 같이 할때 방해가 되지 않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이든의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호복의 15의 29번 가운데 3악장으로 골라봤거든요. 피날레니까 조금은 격정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이든의 곡 함께 전해드릴게요. 독일 스타일의 피날레 프레스토 아싸입니다. 트리오 에르네스트의 연주입니다.

데비앤드의 플루사중주 디장조 작품 66의 3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라토였습니다. 케르스텐 맥콜의 플루트과 준코 나이토의 바이올린과 프레데릭 보이츠의 비올라, 베네딕트 앤슬러의 첼로 연주였는데요. 찾아보니까 로열 콘서르토 바우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더라고요. 호흡이 척척 맞는. 4중주 함께 하셨고 먼저 들으신 곡은 하이든의 피아노 3중주 E플랫 장조였습니다. 그 가운데 3악장 독일 스타일의 피날레 프레스토 아사이였고요. 트리오 에르네스트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창현님께서 축구 중계해 주셔서 1-1 황인범 골이라고 하셨고요. 효진님이 축구하나 봐요. 관심 없는 1인이라서 라디오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스포츠 알 못인데 KBS에서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지금 다 채널 고정하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결과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정원님 흥분의 도가니 상태로 인사드립니다. 골 하셨고 아마 골 넣은 직후에 보내주신 것 같고 승자님은 마음 약해서 못 보겠어요. 응원만 열심히 하려고요 하셨는데 저처럼 심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결과만 공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수진님께서 청해 주셨거든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첫 번째 작품이라 특유의 낭만적인 멜로디 속에 학생 시절의 풋풋함이 느껴져서 참 좋아하는데요. 의외로 연주가 안 돼서 아쉬운 곡이에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1번 가운데 3악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비바체고요.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휘하는 LA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박수진 님이 청해 주신 라파이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F샵 단조 작품 1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였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구스타보 두다메리 지미아는 LA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상민님께서 월드컵은 KBS 하셨는데 지금 후반전에 골 하나 더 넣어서 2대1인 거 아시죠? 정말 이렇게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신님이 바로 이 맛이죠. 식사와 치킨 드시는 분들 참 좋을 것 같네요 하셨고 숙경님도 축구 앞에서는 직장 상사도 없고 동격의 상황이네요. 출장 오신 분들 표정이 재밌어서 저도 눈치로 즐기고 있습니다.

있다 하셨는데 아, 계속해서 이 떨리는 마음을 잠재워줄 차이콥스키의 메디테이션 명상곡 작품 42의 1번 듣겠습니다. 니콜라이 즈나이더의 바이올린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소중한 곳에 대한 추억 가운데 첫 번째 곡인 메디테이션, 명상곡 들었습니다. 니콜라이 스나이더의 바이올린과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승무님도 수영님도 사실 기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욕심이 많이 납니다 하셨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죠. 끝났어요?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제작진에게 소식을 듣고 콩 게시판에 많이들 알려주셔서 체코와의 경기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은희님 심장이 떨려서 차마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하셔도 됩니다. 우와 경기 끝났습니다. 아 승무님도 지현 씨 있다가 승리의 축가로 대관식 틀어주시려나요 하셨는데 아 승리 기념하는 곡은 무조건 하나 듣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도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 선물은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KBS 클래식 FM PD 출신의 공인회계사인 강성민 작가와 회계법인 컨설턴트 윤영산 작가가 함께 쓴 책입니다. 오페라를 통해 풀어보는 상속과 증여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페라 잔니스키키에서 잔니스키키가 상속 개시 후 6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실종자였던 치프리아니 후작의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지 같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인간의 사랑과 욕망이 담긴 오페라로 흥미롭게 풀어낸 책입니다. 총 5분께 선물해 드리는데요.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방에 사연을 담아서 신청해 주세요.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잔니스키키 가운데서 오미오 바베노가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을게요.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와 더 나팅거가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0: 푸치니오 브라 자니스키기 가운데 오미오 바비노 가로 였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와 더 나팅거가 지휘하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8974번 쓰시는 분, 여고 남고가 나란히 있는 학교입니다. 점심시간 학생들의 함성 소리와 생생 클래식의 음악과 또 창밖에서 오는 새소리와 어우러져서 한편의 음악회를 들은 것 같아요 하셨고, 다들 지금 승리의 기쁨에 취해 계신데요. 5318번 쓰시는 분, 감격입니다 하셨고, 병조님은 이건 제가 TV를 꺼서 이긴 겁니다 하셨고, 우리 선수들 너무 고생했어요. 정원님, 또 혜신님,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이겼다 승구님, 상우님, 가인님, 네, 이겼습니다. 참 딱 예정대로 끝나서 또 저희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에 또 집중할 수 있게 얼마나 또 고맙게 딱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지요. 지금 시각 1시 1분입니다.
1: 탄탄탄 클래식 생생 클래식 내나 12시 탄탄탄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가 서 있는 곳의 하늘이 어떤 모습인지 그 다양하고 입체적인 풍경을 음악과 함께 그려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풍경을 그려볼까 합니다. 점심시간 이미 지나서 식사를 다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제 막 늦은 식사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제는 오늘 메뉴엔 이 클래식입니다. 오늘 점심으로는 무엇을 드셨는지 그 메뉴에는 어떤 클래식 곡을 곁들이면 좋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혼자 드시는 중인지 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드시는 중인지에 따라서 곡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요. 어느 곳에서 어떤 시간을 먹느냐 또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다르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 KBS 콩으로 지금 바로 추천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탈레만의 타펠 무지크 3집 가운데 한 곡인데요. 타펠 무지크, 식탁 음악이라고 불리죠. 18세기 유럽 귀족들의 연회 또는 만찬에서 연주되던 식탁용 BGM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식사할 때 나오는 배경음악을 위해서 만든 대규모 기악 모음집입니다. 총 3집으로 되어 있고요. 각 집은 일정한 순서에 맞춰서 장르가 모인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한 집당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연주되도록 짜져 있습니다. 이건 다 이유가 있는데요. 코스 요리 한 끼에 맞춰서 흐르는 음악 세트 같은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텔레만의 타펠 뮤직 3집 가운데 서곡 오버처 듣겠습니다. 톤 쿤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텔레만의 타펠 뮤직 3집 가운데 서곡이었습니다. 톤 쿠먼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 소뚜껑에 닭볶음탕 푸짐하게 먹고 왔습니다. 큰 텔레비전으로 경기하는 거 틀어줘서 식당 손님들과 다 같이 응원하면서 신나게 먹었어요 하셨는데 다들 지금 흥분 상태로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준식님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네요. 푸하하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미각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는 아주 자주 오르는 음식은 아닐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슈베르트의 곡을 리스트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송어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고글리스트가 편곡한 송어였고요. 레슬리 하워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940번 쓰시는 분. 아, 리스트 편곡한 버전으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하시면서 즐겨주셨고요. 송어회 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용님 그리고 아, 송어가 나오네요. 6560번 쓰시는 분. 저는 점심에 고등어구이 혼자서 먹었는데 그래도 생쿨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셨고 아, 영애님은 집 식탁에서 생쿨 들으면서 혼자 밥 먹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중학교에서 갑자기 오필승 코레아가 울려 퍼지고 있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이었습니다.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왜 이 곡이 나왔을까요? 뭐 궁금해하시면서 공개시판에 막 물어보셨는데 로시니는 또 유명한 클래식 음악계의 미식가잖아요. 30대 후반에 일찌감치 은퇴를 한 뒤에 요리 연구와 미식에 몰두했는데요. 그가 남긴 뭐 디저트도 있고 프랑스의 여러 요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뚜르네도 로시니라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송로버섯, 트러플과 푸아그라와 그리고 스테이크 위에 이렇게 겹겹이 얹는 아주 고급 고칼로리 음식인데요. 이 요리가 탄생하기까지 로시니가 얼마나 음식에 진심이었는지 일화가 전해집니다. 당시에 파리 최고 레스토랑이었던 카페 앙글레의 그 수석 셰프와 옥신각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로시니가 소고기 위에다가 트러플을 얹고 푸아그라를 얹고 아주 산처럼 쌓아달라고 막 그랬는데 셰프는 그거는 좀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럼 다른 손님들이 보지 않게 등을 돌리고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결국 그 일종의 말하면 음식의 진심인 진상 손님일 수 있는 로시니가 요구했던 손님 맞춤형 메뉴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엿한 메뉴로 자리 잡게 된 거고요. 그래서 등을 돌리다 뚜르네도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시니의 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전해드렸고요. 철원님께서는 살아가면서 클래식을 우연히 알게 됐다는 게 행운입니다 하셨는데 아, 음악은 이렇게 또 운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선곡해 주신 곡들을 본격적으로 열어볼 텐데요. 병윤님께서 오늘 메뉴가 닭볶음탕이라고요. 요한 슈트라우스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듣고 싶습니다. 트리치 트라치란 뜻은 모여서 떠들썩하게 수다 떠는 모습이라고

해서요. 닭볶음탕 맛있게 드시려고 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8644번 쓰시는 분은 오늘 급식 후식으로 블루베리 케이크 나왔는데요.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는 달콤함이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셔서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리머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입니다.

8644번 쓰시는 분이 블루베리 케이크 먹으면서 생각나는 곡이라고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기쁨 리베스 프로이트 정해주셔서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필리머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닭볶음탕 먹으면서 복작복작 조잘조잘하는 모습과 어울린다고 요한 슈트라우스의 트리치트라치 폴카 청해주셨어요. 빈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유진님 오늘 저녁에 좋아하는 성악가 공연 보러 갑니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열렸던 3테너를 모티브로 한 공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나는 곡은 그라나다예요 하셨고 유진님도 한국 팀이 이겨서 기분 좋은 사람 그라나다 외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또 승리를 기념해서 더 기쁨이 차오르는 곡 청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청해주신 것 같아요. 라라가 이제 스페인을 동경하면서 작곡했던 그라나다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전해드리고요. 3145번 쓰시는 분 생클 드시면서 점심 식사 차분하게 하고 계셨는데 콩 게시판으로 아마 대표팀 소식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벌 청해 주셔서 네미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두 곡입니다.

아, 마음이 뭉클해지는 곡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안단테 페스티버, 네메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라라의 그라나다였습니다.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로 전해드렸는데요. 1403번 쓰시는 분, 때로는 말보다 음악이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 끝에 그라나다는 최고의 선율이네요 하셨고, 영칠님도 그래 나다 우리가 이겼다 하셨고, 0755번 쓰시는 분, 저는 식은 밥에 열무김치 고추장 한 숟가락 참기름 휘리릭 뿌려서 쓱쓱 비벼 먹고 있는데요. 그라나다의 음율이 저의 식욕을 더 돋구는 것 같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시네요. 그리고 1960번 쓰시는 분은, 저는 후식으로 삶은 햇 옥수수 사와서 먹거든요. 좋아서 아무거나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초당 옥수수 드시나요? 저도 아직 오래 못 먹었네요. 이번에는 2353번 쓰시는 분이, 오늘 날씨도 무지 화창하고 바람도 산들산들하고 점심은 김밥인데요. 이 모든 게 다 섞인 김밥이듯이 오늘은 교향곡을 들어야만 할까요? 아니 피아노까지 있어야 하니까 피아노 협주곡으로 들으면 좋겠네요. 피아노 협주곡 베토벤의 곡을 청해 주셨어요.

3번 정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악장은 시간 관계상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악장으로 준비했거든요.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베를린 캠프의 피아노 페르디난트 레이트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김밥과 어우러지는 곡이라고 청해 주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완벽하고 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주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자, 빌헬린 캠프의 피아노, 페르디난트 라이트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는데요. 병무님께서 캠프의 연주로는 이 곡을 처음 들어보는데 요새 연주자들한테서 느낄 수 없는 우아함과 경묘함이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하셨는데, 정통 독일 클래식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조합의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강철 같은 타건과 또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연주였고요. 소희님이 축구 승리 후의 생크는 정말 꿀 같습니다. 음악이 더 달콤하게 들리네요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끝고 776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리려고요. 역시 호젓한 공원에서 김밥 드신다고요. 약간은 외롭기도 해서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가운데 로망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그래, 이 곡 알렉산더 커의 바이올린과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에바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 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에 작곡된 미사곡 가운데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이죠.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고르 마르케비치의 196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17 루카스 앤 아르투르 유스 앤 피아노의 연주입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슈코드를 위한 소나타 4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7 준비했는데요. 구소련의 거장과 독일의 거장이 만나면 어떤 사운드가 나올까? 정말 의표를 찌르는 짜릿한 연주가 나옵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터의 합슈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들을 위한 소나타 4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7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히터의 합시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 서주 왈츠 로망스 타란텔라로 이어집니다. 루카스와 아르투르 유센 피아노 듀오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 서주 왈츠 로망스 타란텔라 루카스와 아르투르 유센 형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막스 리히터의 멀시 힐러리안의 바이올린 코리 스미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막스 리히터의 멀시, 힐러리 한의 바이올린, 코리 스미트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성악곡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전곡 전해드립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종교음악의 명작이죠. 이 곡, 이 샤를 구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심이 상당히 깊었던 사람이죠. 실제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1846년에 종교합창곡집을 출판했을 때 자기 이름 앞에 아벨을 붙인 것으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은 신학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작품을 작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여행하면서 슈만의 작품을 접하고 또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1851년에 발표한 장엄미사곡으로 이 곡은 1846년 이래 써놨던 것을 모아서 런던에서 연주돼서 크게 호평을 받습니다. 다시 음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사포를 주제로 한 오페라를 썼지만 실패를 했죠. 다음에 파리의 유력한 합창단 오르페온의 지휘자가 돼서 8년간 이 합창단을 지휘를 했지만 역시 그 당시에 작곡한 오페라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페라를 단념하고 두 개의 교향곡과 몇 개의 교향음악을 썼는데요. 이때 1851년에 런던에서 일부 연주된 장엄미사곡의 다른 부분을 보태고 1855년에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로 완성을 합니다. 생상스는 이 곡을 19세기 후반 프랑스 음악의 대표작이라고 격찬을 하고 있죠. 그 이후 1858년 파리 릴리커 극장에서 파우스트를 공연해서 성공을 거뒀지만 다시 말년에는 종교음악으로 돌아가서 1893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톨릭 신도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 체칠리아는 음악의 수호신이죠. 또 로마 순교자의 성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성 체칠리아가 순교의 관을 쓴 것은 3세기 말의 일이죠. 순교의 날은 9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옛부터 로마의 테베레 강의 서안에 있는 이 성녀의 집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봉헌의 날인 11월 22일이 축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 전체는 전래에도 어울릴 만큼 종교적인 그런 고결한 작품입니다.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 테너 게라르트 슈톨제, 베이스 헤르만 우데, 그리고 1곡으로 마르케비치가 주연하는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입니다.

샤를 그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고르 마르케비치와 여러 솔리스트들의 1965년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프란치 크사버 리히터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장페르 랑파레 플룻, 빅토리 스비힐리코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프란츠 크세버 리히터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장페르랑팔의 플룻, 빅토리 스빌리코바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예 조명만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뜨거운 햇살과 소나기 눈을 맞으면서 나비와 꽃, 풍뎅이와 벌레를 만나 노래도 부르며 천천히 여행을 즐기죠. 가는 길에 여러 조각들을 만나지만 어떤 건 너무 작고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네모나고 어떤 거 지나치게 꼭 끼어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게 되지만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너무 빨리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람에 꽃도 나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입도 벌릴 수 없어 노래마저 부를 수 없게 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죠. 구르기를 멈추고 어렵게 찾은 조각을 내려놓은 뒤 다시 천천히 굴러가면서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행복할 수도 있다. 쉘 실버스타인이 잃어버린 조각에서 알려준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부족한 걸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겠죠.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나에게 위해 오스트리아 빈의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 카를 크라츨의 Das Glück ist ein Vogel. 행복은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이 카를 크라츨의 대표곡이에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도 이 노래의 첫 소절 가사가 씌어 있다고 하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새처럼 꽉 잡고 있기도 어렵고 훌쩍 날아가 버리기 쉬운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오늘은 바리톤 발터 베리의 음성으로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부족한 게 있으면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참 애를 씁니다. 그러는 동안 더 큰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하지 않기에 행복할 수도 있다. 이 말 되새기면서

있는 그대로 이 주말 행복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행복하시죠? 월드컵 첫 승, 첫 경기를 이겨서. 아, 조울스님은 진짜 2대2를 예견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배 남현종 아나운서의 첫 번째 월드컵 중계였습니다. 잘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용표 해설위원의 멘트도 정말 주옥 같고요. 월드컵은 KBS와 함께. 백진욱님 기다리고 계셨다고.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전상수님께서 꼬꼬마 시절 기억이 나서 몇 달 전에 아, 이 책을 사셨군요. 텔레파시가 제대로 통했는데요. 근데 작가님 사진과 이 내용이 조금 안 어울렸다고.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는데요. 다음 곡 또한 새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카를 크라츠레의 작품이 19, 20세기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시기 프랑스 예술가곡 멜로디 들어보시죠. 레이날드 완의 Le Rossignol de Lila, 라일락꽃 속의 꾀꼬리입니다. 도팽의 시에 곡을 붙였는데요. 내 창문 아래 라일락 속 처음으로 날아온 꾀꼬리를 보면서 이 과거의 사랑과 청춘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너의 목소리는 얼마나 감미로운가. 너와 같은 노래는 없지. 오래전 4월의 메아리가 내 안에서 다시금 타오르네.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예술가곡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어요. Après j'en rêve, 꿈을 꾼 뒤에. 로맹 비시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아, 이 너무나 공감가는 가사예요. 꿈속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잠에서 깼는데 그게 꿈이란 걸 깨닫고는 다시금 꿈속으로 들어가고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이런 경우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꿈에서 나왔는데 깨버리면 정말 아쉽잖아요. 다시 이어서 꾸고 싶고 가끔은 시리즈별로 꾸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꿈을 꾼 후에

프레장해 메조소프라노 까리니데의 음성 앙상블 꽁트라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멜로디는 레이날도 안의 작품이었습니다. 라일락 꽃속의 꾀꼬리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이 불렀고요.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넘버로 분위기 조금 바꿔볼게요. 20세기 미국 작곡가 제롬 컨의 노래입니다. 유명한 작사가죠. 오스카 해머슈타인과 협업한 All the things you are,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것 중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 내가 아는 가장 소중한 건 그대라는 존재. 당신의 모든 게 내 것이 될 때 그 순간이 신성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소프라노 엘리아 멜링이 부릅니다.

두 곡 다 미국의 뮤지컬 넘버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현대 작곡가 모리 예스터데 나인 중에서 Unusual Way,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의 넘버였어요.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두 곡 다 뮤지컬이 유명하다기보다는 넘버가 더 사랑받는, 살아남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는 이 제롬 컨의 뮤지컬 Very Warm of May, 뭐 해석하자면 5월의 따뜻함 정도 될까요? 그 중에서 All the Things You Ar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뮤지컬을 떠나서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사랑받는 곡이죠.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뭐 날이 날이니만큼 축구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콩 게시판 콩밭도 그렇고요. 최희룡님께서는 11시에 하는 줄도 모르고 치맥 타령을 하셨다고, 민망하다고. 한창 일할 11시에 축구를 한다는 건지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시차가 나니 모든 우리 경기가 다 이번엔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강호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멕시코보다 한 수 아래겠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멕시코 주전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우리 경기에는 못 나온다고 정말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은 문제없지 않을까 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나머지 경기가 있으니까요. 백진웅님께서는 일터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일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신 거죠. 극장 식당 같았다고. 저도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저희 축구인 가족 김보민 아나운서와 우리 김보민 아나운서 오늘 빨간 티셔츠 입고 하잖아요. 붉은 악마였습니다. 아주 저도 기분 좋게 이 주말 녹음 준비하면서 경기 지켜봤네요.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최석근님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오셨을 때 미리 축하할 걸 그랬나 봐요. 오늘 생신이신 것 같던데 특별한 하루 저 멀리 바다 건너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벨기에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루익 베위르의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빗속으로 였습니다. 이 음악이 영화 친구에 삽입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CM송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에겐 참 친숙한 작품이죠. 릭 베위르가 직접 신디사이저를 연주했고요. 메조소프라노 프랑스와즈 비아두르의 음성이 함께 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이 주인공 에르나니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꿈의 루지아다 알체스비떼, 꽃봉우리에 이슬 맺히듯. 스페인 귀족 출신이지만 이제는 산적 두목이 된 그가 연인 엘비라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에르나니의 연인 엘비라의 노래였어요. 에르나니 인볼라미. 에르나니, 날 데리고 도망가주세요. 나이든 후견인 거 억지로 결혼할 위기에 처한 그녀가 에르나니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죠.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파리 컨서버토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에르나니의 아리아였습니다. 꽃봉오리에 이슬 맺히듯.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엘비라를 구출하러 가자고 의기투합하게 되는 거죠.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가 불렀고요.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 에릭 레비의 I Believe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너 러셀 왓슨의 음성입니다.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에릭 레비의 I Believe. 아,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집이자 정명훈의 요청으로 1997년 세계 청소년대회 주제곡으로 만든 명곡이라는 거. 그래서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테너 안드레아 부첼리의 음성으로 처음 세상에 알려졌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또 전쟁과 굶주림이 없는 세상을 향한 희망을 담은 명곡입니다. 오늘은 테너 러셀 왓슨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 바로 이어집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산업화와 중산층의 성장, 또 피아노와 인쇄악보의 대량 보급을 배경으로 가정의 거실에서 연주되는 발라드와 살롱송이 크게 유행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가리켜 팔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팔러송, 아마추어 성악과 피아노 연주자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쓰였고, 사랑과 이별, 향수 같은 감상적 정서를 담아서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가정의 정서와 교양을 보여주는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피아노와 노래 실기는 중요한 교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실에서 노래하고 피아노를 치는 일은 그 집안의 품격과 문화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작은 무대이기도 했죠. 바로 그 시절 탄생한 대표적인 팔러송이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윌리엄 토머스 라이트먼이 작곡한 그녀의 환한 미소 잊을 수 없어라.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이 노래는 훗날 스코틀랜드와 미국으로 건너가 전통 민요처럼 불리기도 했지만 원래는 1864년 영국 작곡가 라이튼이 곡을 쓰고 조지프 에드워즈 카펜터가 노랫말을 붙인 영국 빅토리아 시대 가정용 가곡인데요. 수많은 폭풍우에 견뎌낸 항해자도 사랑했던 사람의 미소만은 끝내 잊을 수 없었다고. 잠들어도 그녀를 생각하고 깨어나도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한다고. 한 여인이 남기고 간 기억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1년. 아마 다신 만나지 못하겠죠. 잊으려 했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바람결에 실려오고 그녀의 영혼은 언제든 내 곁을 찾아오니까요. 한밤중 바다 위에서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풍의 바다를 건너왔고 위험이 도사린 항로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한 거인처럼 일어서는 폭풍을 받고 무모한 삶이 불러올 수 있는 온갖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곁에 없는데도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명이 밝아오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볼 때면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픈 눈을 감고 잠이 들면 달콤한 꿈이 내 기억을 가득 채우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 떠났지만 여전히 날 사로잡고 있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빅토리아 시대 남자의 고백. 영국의 팔러송 윌리엄 토마스 라이튼의 그녀의 환한 미소 잊을 수 없어라 입니다.

영국 노래 그녀의 환한 미소 잊을 수 없어라. 영국 가수 레베카 피전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 스코틀랜드 노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존 더글라스 스콧의 애니 러리.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것은 값비싼 금이나 은이 아니라 강철이다. 이 차갑고 단단하고 정교할 사물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그는 뜨겁고 검게 빛나고 있다. 싸구려 말로 천냥빚을 갚으려는 자들과 달리 정하나 시인의 대장장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금과 은이 아닌 강철을 다루는 사람, 대장장이. 금과 은만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그는 달궈진 철만큼 뜨겁고 식은 철만큼 단단한 마음을 지녔을 거라고 시인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를 닮아야 한다면 금과 은보다는 강철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금과 은을 떠받는 이들은 말 몇 마디로 천냥빚을 갚으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뜨거운 땀을 흘릴 뿐입니다. 오늘도 다들 그렇게 뜨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죠. 김용실 작곡 출강, 박소연의 검은고, 로만소토의 첼로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용실 작곡 출강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어요. 제련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담은 검은고 연주곡 출강을 첼로 즉흥 연주와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박소연의 검은고 연주, 로만소토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류마을 정하나 시인의 대장장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는데요. 금과 은이 아닌 강철을 다루는 사람, 듣기 좋은 말이 아닌 뜨거운 땀으로 살아가는 사람. 대장장이는 어쩌면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그곳에 잠시 우리 음악이 또 풍류의 바람이 스쳐가면서 그 땀을 식혀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정희 작곡 불불 불어라 다음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풍구 소리를 주제로 한 곡인데요. 문세한별의 해금 연주, 이화연의 아쟁, 류관우의 검은고, 최희선의 양금과 꽹과리, 방지원의 탁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영우와 오환이 편고 풍구소리, 김영우와 민요합창단 토리모어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평안북도의 풍구소리를 주제로 한 곡, 김정희 작곡 불불 불어라 함께 하셨어요. 문세한별의 해금연주, 이화연의 아쟁, 류간우의 검은고, 최희선의 양금과 꽹과리, 방지원의 타악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조선 후기 선비이자 서화가였던 허주 이종학. 그는 영조 때 사도 세자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서 과거 공부를 그만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고 자란 안동에서 쭉 지냈습니다. 이종학은 그림, 글씨, 병법, 음류를 비롯해 다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서를 수집하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꽃을 가꾸며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특히 글씨와 그림은 이종학에게 취미생활이자 자기의 수양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작은 배를 강에 띄우고 검은고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빈 배라는 뜻의 허주라는 호는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종학이 가는 곳마다 격조 높은 풍류가 넘쳐났고 당대의 덕이 높은 선비들도 그와 어울리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종학이 단순히 논일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평소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특히 남을 헐뜯거나 칭송하는 일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아주 냉철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늘 의로움을 앞세웠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과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도 세상에 나아갈 군자의 덕목을 갖추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사사로운 이익을 따르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지 않았던 그에게 관직에 나아갈 기회는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이상을 늘 품고 있었지만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한 인물, 허주 이종학. 그가 달밤에 배를 띄우고 검은고를 연주하던 마음, 그 빈 배와 같은 마음을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천년의 향기 가곡 계면 다스름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강철 작곡 셀러리맨의 하루 준비했습니다. 이지영의 양금과 갈금 연주, 유영주의 검은고, 이용구의 소금과 대금, 박경현의 피리, 강은일의 해금과 유경화의 탁연주입니다.

강철 작곡 셀러리맨의 하루 듣고 왔습니다. 이지영의 양금과 갈금 연주, 유영주의 검은고, 이용구의 소금과 대금, 박경일의 피리와 강은일의 해금, 유경화의 타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해식 작곡 25연 가야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이해식 작곡 25연 갈금을 위한 불꽃으로부터의 명상 들으셨습니다. 박세연의 25연 갈금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산책 코스는 주로 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곳에서 운동기구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다. 길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는 왠지 집에서보다 한결 부드럽다. 바람소리를 들으며 땅을 밟으며 손을 잡고 가면서 이야기해서 그럴까? 이런 이유로 아이와 혹은 남편과 서먹한 일이 있으면 그 주에는 더 숲으로 가고 싶어진다. 나 혼자 거의 매일 아침마다 산책하며 보던 자연이지만 가족과 함께할 때는 좀 다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과 조금 더 걸어야 하는 길이 나온다. 아이에게 어디로 갈지 고르라고 한다. 이정하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산책이라는 책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산책은 혼자 해도 좋지만 여럿이 해도 좋죠. 혼자 하는 산책과 여럿이 하는 산책은 각각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가족과 산책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서로 조금 서먹한 일이 있었을 때에도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좀 더 부드럽게 풀린다는 겁니다. 또 길이 두 갈래 이상 있을 때 같이 산책하는 사람이 고른 길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동행이 있을 때 그 동행 덕분에 달라지는 부분이 산책에 생기와 활기를 더해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와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 혹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세요? 주말에는 그렇게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가올 한 주가 좀 다르게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홍민웅 편곡 산책, 오해금 트리오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력 5월 5일 단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예로부터 단오하면 1년 중 가장 밝고 역동적인 때로 여겨졌고 여름을 맞아서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여러가지 민속도 행해졌는데요. 단오제가 아주 크게 열리는 도시죠. 강릉에서는 단오라는 명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강릉시립도서관에서 북큐레이션을 열고 있는데요. 책을 통해서 단오의 의미를 발견하는 행사입니다. 주제는 단오를 읽다, 강릉을 잊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오랜 풍속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또 건강하고 밝은 6월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FM 풍류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였습니다.

0: 최정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 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 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물 위를 떠가는 순간이 즐거운 것일 뿐이지요.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좋아서 걸을 때도 있지요. 모두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의 느낌과 울림이 좋아서, 보면대 위에 악보를 펼치는 것이 좋아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있죠. 꼭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쓰고 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화만 신다가도 가끔 앞코가 트인 신발을 신고 싶은 것처럼 삶에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이 필요해서 쓰고 읽고 연주할 때가 훨씬 많죠.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 다정한 저녁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폴 슈와츠의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감독이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폴 슈와츠의 Turning to Peace라는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리스베트 스코트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가운데 Path of the Wind, 바람이 지나가는 길, 히사이시조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의 연주로 이어드렸습니다. 정영자 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새음은 사랑입니다. 다정한 저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박용진 씨, 마산만 하포 앞바다에서 마창대교를 바라보며 맞바람을 안으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바다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김양희 씨, 체코전 첫승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셨고 김경환 씨도 우리 축구가 기분 좋은 1승을 했네요. 남은 경기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죠. 네, 저희 지금 세상의 모든 음악 보이는 라디오에도 축구공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FIFA 월드컵의 공인구라고 하는데 축구공 위에 KBS의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라는 KBS 월드컵 로고도 지금 띄워놨습니다. 오늘 KBS를 통해서 중계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리스 라벨의 곡입니다. 원래 피아노 모음곡이죠. 어미거위 모음곡 마메 흘루아 가운데 총 다섯 곡 가운데 네 번째 곡이죠. 미녀와 야수의 대화 Les entretiens de la belle et de la bête 전해드리죠. 이 곡 오늘은 듀오입니다. 리 리트나워의 기타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르바라의 노래를 바네사 파라디가 불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라는 이름만 보면 그런데 말이죠.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리죠. 바르바라가 1968년에 작사 작곡하고 발표했던 노래인데 제목이 Du bout des lèvres, 입술 끝에서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따로의 헌정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바르바라를 무척 존경해서 바르바라의 곡들로만 음반을 한 곡을 만들었죠.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와 바네사 파라디의 목소리가 함께한 바르바라의 노래 Du bout des lèvres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모리스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 가운데 미녀와 야수의 대화를 리 리트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9160번 쓰시는 분, 영동대교 위 답답한 퇴근길에 멈춰서 있는 차에서 메시지를 끄적이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음악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쭉 있어서 읽어봅니다 하셨네요. 겨울에는 추위를 달래며 봄에는 꽃이 예쁘다며 여름엔 더위를 무사히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들이 둘만의 비밀 얘기처럼 남아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새 음으로 속마음을 전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아,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참 이렇게 지난 것까지 쭉 읽어보면 그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세금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나,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91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곡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베삼의 무초를 청하셨어요. 멕시코의 콘수엘로 벨라스케스가 16살 때 썼던 곡입니다. 1930년대 초에 발표된 곡인데요. 초에 썼고 발표는 1940년에 처음 발표된 라틴 볼레로 곡이죠. 베삼의 무초, Kiss Me Much, 영어 제목은 그렇죠. 이 곡 오늘은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영화 위대한 유산의 엔드크레딧에 흘렀던 버전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입니다.

이 곡은 3977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셨던 곡입니다. 바우, 서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로 플로르 포르모사였어요. 아름다운 꽃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에서는 바우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사메 무초였죠. 이 베사메 무초 역시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6469번 쓰시는 분, 항상 퇴근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은 라디오를 오늘은 6개월 된 우리 하영이와 남편과 함께 차에서 들으니 기분이 새로워요. 오늘 제 학회 발표가 있어서 발표 마치고 함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오늘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차 안에서 네, 아기도 함께 말이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646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정규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연인데요. 춘천에서 휴가를 보내며 오래된 레코드점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반을 사셨다던 이정규 씨가 청하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쉐가지 사우다지, 브라질 보사노바의 명곡이죠. 뭐 최초의 보사노바 곡이라고도 일컫는 곡입니다. 쇼빈과 모라에시 콤비의 곡인데요. 기다림에 지쳐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리죠.

두 곡의 브라질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한 곡이었어요. 아구아시지 마르수, 3월의 빗물이라는 제목인데요. 3월이 브라질에서는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구아시지 마르수. 이 곡을 오늘은 트리오 모코토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 트리오 모코토는 브라질의 남성 트리오인데요. 70년대 활동하다가 데뷔 30년 만인 2001년에 노장들이 다시 뭉쳐서 2001년에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 음반 삼바록이라는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음반 선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송버드. 뭐 전설적인 앨범이죠.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이 송버드 앨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입니다. Fin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지요.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천장 한정판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습니다. 이 앨범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오늘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세상은 아름다운 결과, 화려한 성취에 환호하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숨어있지요.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니스트 로빈 스필버그처럼 말이죠. 로빈 스필버그는 무척 많은 음반을 발표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입니다.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공연의 티켓이 매진됐던 기록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굉장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로빈 스필버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공식적인 기록 바깥에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그녀의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녀는 무려 4달 동안 그녀의 아기를 비롯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함께 사투를 벌이는 아기들과 의료진을 위해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로빈 스필버그는 미국 음악치료협회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가장 인상적인 건 1996년에 어느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뉴욕 퀸즈의 외곽에 자리한 스타인웨이 피아노 공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을 위해 연주를 했죠. 여러분이 만드는 악기가 세상에 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지 꼭 직접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빈 스필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름다운 연주자 로빈 스필버그의 연주 중에서 오늘은 툼발라 라이카를 준비했습니다. 툼발라 라이카는 러시아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인데 일종의 수수께끼 노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청년이 여인에게 물 없이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으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이라고 답하고 눈물 없이 우는 것은 무엇인가 물으면 심장이라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는 노래, 투명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절정을 들려주는 로빈 스필버그의 툼발라 라이카 들어보시죠.

로빈 스필버그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연주를 들으니 더 소중하게 들립니다. 연주는 연주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엄격한 자세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겐 한 아티스트가 어떤 태도로 자신의 세계를 일구어 왔는가 그런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게 되지요. 아름다운 태도로 살아온 사람의 연주가 뛰어난 실력까지 갖췄다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피아노 공장에 울려 퍼진 그녀의 연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려오던 그녀의 연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피아니스트 로빈 스필버그가 연주한 툼발라 라이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러시아의 이디시 미뇨, 러시아의 전통 악기죠. 발랄라이카 소리라는 의미라고 하죠. 이번에는 에스토니아,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의 자장가입니다. 자장자장 내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르보 페르트가 작곡한 자장가 구스구스 갈리케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가족 음악가들이죠. 엄마 몽세라 피게라스 그리고 딸인 아리아

자장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는 러시아 민요였어요. 스티에프다 스티에프 크루곰이라는 주인은 온통 들판이라네 라는 그 유명한 러시아 민요를 노르웨이어 가사를 붙여서 자장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들렴이라는 소프노 마야몰 였어요. 이 곡 노르웨이의 합창단이죠. 혼성 합창단 스크룩이 노래했고요. 모스크바 발랄라이카 사중주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솔로 보컬은 또룬 세빅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에스토니아의 전래 자장가 자장자장 내 사랑을 바탕으로 아르보 페르트가 쓴 곡 구스 구스 갈리케였습니다. 이 곡 엄마와 딸, 몽세라 피게라스와 아리안나 사발의 노래, 그리고 아빠인 조르디 사발과 그가 이끄는 에스페리온 21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또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1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뉴욕 뉴욕이었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듀엣 앨범에서 토니 베네트와 함께 노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More Better Blues의 테마곡이었죠. OST에서 More Better Blues 전해드렸고요. 이 영화를 연출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의 아버지인 빌 리가 작곡한 곡이었죠. 브랜포드 마살리스 쿼르텟 그리고 테렌스 블랜차드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7431번 쓰시는 분, 세음 오늘 많이 신나셨네요. 축구가 이겨서 그런가요? 오늘 집 앞 중학교에서는 와 하는 엄청난 굉음이 나더라고요 하셨어요. 또 박희서 씨, 내일 결혼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안원영이고요. 안원영, 고은비의 결혼 축하하고 싶습니다. 원영, 운비야, 결혼 축하해. 내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자 라고 하셨네요. 그 전날 얼마나 떨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떨릴 것 같은데 말이죠. 박희서 씨, 네. 행복한 시간 내일 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잠 잘 주무셔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번에는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 전해드리죠. 칠레 출신의 가수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가 노래하는 소이판, 소이파스, 소이마스. 나는 양식이요, 평화요, 풍요로움이니라는 노래예요. 이 곡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라틴 아메리카의 노래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의 가수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노래한 아디오스 펠리시다드였습니다. 그녀가 78살이었던 2008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기쁨이여 안녕히, 행복이여 안녕히 라는 노래였어요. 아디오스라는 인사를 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리아 베사니아와 오스발도 레니니, 브라질의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한 곡 사우다지, 향수, 그리움, 그러니까 브라질의 음악에 짙게 깔려있는 정서지요. 우리의 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우다지. 마리아 베타니아와 오스발드 레니니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시쿠 세자르와 파울링유 모스카가 쓴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태생의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인 피에로가 불렀던 곡이고, 뭐 메르세데스 소사를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 소이판 소이파스 소이마스, 나는 양식이요 평화요 풍요로움이니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칠레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로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곡이죠. 작자 미상의 19세기 스페인 민요 로망스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샹송입니다. 제목이 La Ballade de Jeux Interdits, 금지된 장난의 발라드라는 제목인데요. 파트릭 피어리가 노래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근위대장 역을 맡았었죠. 파트릭 피어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가수였죠. 지난 2021년에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르시카라는 자신의 조국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뭐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조국이죠. 늘 독립을 꿈꾸었던 코르시카인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코르시카, 베트루 구엘푸치가 직접 작사하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베트루 구엘푸치. 그 전에는 파트릭 피오리. 파트릭 피오리도 어머니가 코르시카인이어서 코르시카인의 피가 흐르는 샹송 가수입니다. 그가 노래한 La Ballade des Jeux Interdits, 금지된 장난의 발라드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인 19세기 스페인 미녀 로망스 선율의 가사를 붙여 노래한 샹송이었습니다. 이정희 씨,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혼자 저녁 먹고 새 음악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남편은 깜빡하고 동료들과 약속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무심함에 섭섭하려다 그간 애써준 것 떠올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얄밉네요. 라고. 이게 약속 취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3356번 쓰시는 분, 8살, 5살 두 딸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태교하면서부터 들었었는데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모두 귀 쫑긋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모습 전해지네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전해드리죠. 이 곡 미하일 플레트니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책방에서 여름 주말 저녁에 함께 모여 추리소설을 읽자는 제안을 했다는데 무척 많은 독자들이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름밤은 호러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이 많고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쓰는가라는 엉뚱하고도 진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흥미로운 답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이런 답변도 들어있었다고 하죠.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던 시대에 타자기에 자기 안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추리소설을 쓰게 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장르의 작가들도 그런 이유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추리소설은 아주 적극적인 몰입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었을 것 같죠. 또 한 작가는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추리소설은 상냥한 악한 같아서 글을 쓰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혼내기도 하고 세상이 금지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이죠. 오직 펜 끝으로만 허용되는 은밀하고도 무해한 복수극. 현실에 누구도 해치지 않는 상냥한 악당이 되는 추리소설 작가. 만약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이보다 멋진 일이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타자기에 내밀한 이야기를 쏟아놓는 작가처럼 노을에, 어둠에, 음악에 우리 안의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자기만큼 눈으로 보이는 명확한 결과물은 아니어도 노을이, 어둠이, 음악이 멋진 대답을 들려주기도 하겠죠. 작가들의 대답 끝에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타자기가 됐든 컴퓨터 속 세상이 됐든 혹은 음악이나 저녁놀이나 어둠이 그 역할을 하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저녁입니다.

추리소설 작가의 타자기처럼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으시죠. 이 저녁은 그런 존재가 더욱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프랭키 레인의 히트곡 I Believe 그리고 뮤지컬 카루셀의 히트 넘버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두 곡을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 편곡 위에 접속곡으로 노래했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병우의 기타 연주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이병우의 기타 연주 생각 없는 생각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혜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1일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 대강당에서 펼쳐진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마티아스 라츠가 연주하는 마티아스 뮬러 다 미노지오의 맞순 협주곡,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리알투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이탈리아에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취리히 예술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작년 11월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취리히 예술대학 지휘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를 맡았는데요. 먼저 음악회 첫 곡으로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이 연주됩니다. 체코의 작곡가 스메타나의 희극 오페라 팔려간 신부는 작곡가 스메타나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준 중요한 작품이죠. 1866년에 프라하에서 성공적으로 초연됐는데 오페라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주인공 마젠카가 이제 예니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좀 부유한 농장주의 그 아들, 미하의 아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하죠. 한편 마젠카의 애인 예니크는 뚜쟁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젠카를 포기하는 대신 돈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팔아넘긴 셈이죠.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마젠카는 굉장히 절망하게 되지만 그녀가 사랑하는 예니크가 본래 농장주 미하의 가출한 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젠카는 부모의 바람대로 미하의 아들인 예니크와 사랑하는 예니크와 행복한 결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희극 오페라 팔려간 신부의 그 오페라 전곡이 상연되는 일은 좀 드물지만 이 오페라의 서곡과 세 개의 춤곡이 종종 연주되고 있는데요. 이번 음악회에서는 서곡이 연주됩니다.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을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스메타나의 팔려간 신부 서곡을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1월 1일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 대강당에서 펼쳐진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다음 곡은 스위스의 작곡가 마티아스 뮬러 다 미누지오의 맞순 협주곡입니다. 작곡가 마티아스 뮬러 다 미누지오는 현대음악 작곡가이면서 또한 클라리넷 연주자이기도 한데요. 이번 공연에서 초연되는 그의 바순 협주곡에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옛날 그리스 연극에서 쓰인 무대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기중기 같은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갑자기 신이 공중에서 나타나서 위급하고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수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작곡가 마티아스 뮬러 다 미누지오는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바순 협주곡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그 기술 그리고 가상 신성의 개념을 음악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이 곡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은 인간의 발명품인가? 그리고 또 기술이 만든 가상세계는 새로운 기계적인 신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이 곡을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제 바순 협주곡인데 바순 독주는 오늘날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독일의 바순 연주자 마티아스 라츠가 맡았습니다. 마티아스 라츠는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순 주자로 활동 중이고요. 또 취리히 예술대학 교수로도 재직 중입니다. 자, 그럼 마티아스 뮬러 다 미누지오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데우스 엑스 마키나 들으시겠습니다. 마티아스 라츠의 바순 연주,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들으신 곡은 이 시대의 스위스의 작곡가 마티아스 뮬러 다 미노지오의 바순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습니다. 바순 연주의 마티아스 라츠 그리고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1월 1일 스위스 취리히 예술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는 카다케스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괴팅겐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서 지금 현재 취리히 예술대학 지휘과 교수 겸 무르텐 클래식스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이탈리아에서를 선보이는데요. 이 곡은 슈트라우스가 1886년에 쓴 그의 초기 작품입니다. 그 당시 그 이탈리아에서 지냈을 때 인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인데 모두 네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깡파냐에서로 시작해서 로마의 폐허에서 소렌토의 해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나폴리인의 생활로 마무리되는데 특히 그 마지막 나폴리인의 생활 그 음악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 후니쿨리 후니쿨라의 선율도 들을 수가 있어서 아주 친숙합니다. 자 그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이탈리아에서 작품 번호 16을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취리히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이탈리아에서 작품 번호 16 들으셨습니다. 크리스토프 마티아스 뮬러가 지휘하는 쥐리 예술대학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11월 1일 스위스 쥐리 예술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바순을 연주한 마티아스 라츠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민속풍의 다섯 개의 소품 작품 번호 102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제1곡 바니타스 바니타툼 및 후모 헛되고 헛되다 유머러스하게로 시작해서 마지막 제5곡 슈탈크 운트 마키어트 힘차고 또렷하게로 마무리되는 곡입니다. 마티아스 라츠의 바순 연주 유 코스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민속풍의 다섯 개의 소품 작품 번호 102 전곡 모두 들으셨습니다. 마티아스 라츠의 바순 연주, 유 코숙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공 배창복입니다. 여름은 열다, 열매 맺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방에 넘치는 기운을 가지고 온전한 세상을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삶과 세상의 기운이

가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일권의 한글의 신비 중 일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한글은 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자 하나, 이름 하나가 그냥 핀 꽃이 없죠. 자음과 모음이 제자리를 잡고 음절을 만들고 단어라는 꽃으로 피어나고 또 시간과 함께 여러 의미와 뜻이 어우러지고 더해져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과 말로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이따금 한글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여름이라는 두 글자가 아니었다면 이 계절을 어떤 단어로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정다운 가고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이공전 시 송은곡 청산은 깊어 조화랍니다.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입니다.

김용호 씨 조두남곡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메조소프라노 백남옥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이공전 씨 송은곡 청사는 깊어 좋아라였는데요.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였습니다. 홍기만 씨 장일남곡 사랑하는 마음 바리톤 김관동의 노래로 황금찬 씨 김용호곡 돌아오지 않는 마음 메조소프라노 김문자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홍기만 씨 장일남 곡 사랑하는 마음 바리톤 김관동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황금찬 씨 김용호 곡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었는데요. 메조 소프라노 김문자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입니다. 가수 이동원 테너 박인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다. 자기가 한 말에 다른 친구들이 크게 웃거나 신기해하면 늘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하며 즐거워하는 친구. 그 옆엔 또 이런 친구도 있다. 난 이런 내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는 내가 너무 좋아. 두 친구 옆에는 늘 두 사람이 이번엔 무슨 얘기에 언제 그 말을 하나 재미있어 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의 말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중점을 두지만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인정하는 감정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서 내가 내 마음에 들었던 하루를 보내셨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늘 스스로를 흡족해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 DJ 이상엽입니다.

스캇 조플린의 The Strenuous Life, 활기찬 인생이었습니다.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였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 밤이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시고요. 저희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희 씨께서 노을빛이 좋아서 저녁 산책을 자주 합니다. 요 며칠 모기가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한두 방은 선뜻 내줍니다. 그런데 대여섯 방은 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예쁜 노을을 포기해야 될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나 봅니다. 아, 당밤이 있네요. 그냥 크크크 하셨는데 당밤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신료를 내고 계시고요. 그 수신료의 가치를 당신의 밤과 음악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종종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이 모기나 사람이나 좀 눈치가 있어야 되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 6월 여름 모기에 당하셨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판다는 그곳에 가면 이 해충 기피제가 2,000원입니다. 네, 꼭 챙기시고 예쁜 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을 맞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음악에 집중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곡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에서 One Summer's Day입니다. 히사이시 조의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80년 영화죠. 사랑의 은하수에 담겨 있던 음악, 영화 마크 존 베리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두 곡을 접속으로 보내드렸습니다. Somewhere in Time과 The Old Woman이었습니다. 막심의 피아노,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서현 씨, 게시판 통해서 사연 주셨습니다. 당밤을 들으면서 매일 숙제를 하는 6학년 윤서준 소년의 생일입니다. 이름 세 번 불러주세요.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1부만 들을 텐데 매일 협디의 끝인사까지 다 듣고야 마는 열혈 어린이의 12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서준이는 슈베르트의 마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협디 생일 축하를 숙제하면서 들으면 좀 더 일찍 숙제를 끝내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우리 이서연 어머님 좀 저한테 혼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가 매일 숙제를 꾸준히 하는데 아니 그것도 일부 안에 해야 예, 일부 안에 해야 된다는 것.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성실하게 이 완성도 있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가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일찍 숙제를 끝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서연 어머님은 초등학생 때 어떠셨습니까?

서준 소년 참 대단합니다. 뭔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어른이 돼서도 큰 재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아저씨가 축하를 드리고 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준이 숙제왕 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윤서준 어린이 곧 중학생이 될 또 마왕을 좋아하는 서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엄마 말은 반만 들으세요. 우리 서준 어린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슈베르트의 마왕 우리 서준이 어린이가 좋아하는 음악 도이치번호 328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처 디스카우의 음성 조랄드 무어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도이치번호 550. 오늘은 바리톤 헤르만 프레이의 음성 볼프강 자발리슈가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음악, 윤서준 학생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슈베르트의 마왕, 도이치번호 328, 바리톤 디트리 피처 디스카우의 음성,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발디입니다.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주 리용번호 532,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솔 고이치버그와 메리 젤리츠키의 만돌린 연주, 뉴욕 심포니에타가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용번호 532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 솔 고이치버그와 메리 젤리츠키의 만돌린 뉴욕 심포니에타였습니다. The Water is Wide와 쉐난도아가 녹아있는 음악 리버 송스 이어드립니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 데이브 그루슨의 피아노 릴린 나워의 기타입니다.

바흐 군호의 아베 마리아, 스티브 어큐아가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리버 송스,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의 음성, 데이브 그루즈의 피아노, 리 린나워의 기타였습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과학자이자 작가인 앨런 타운샌드의 책 우주의 먼지로부터 한 페이지 만나보시죠.

확률상으로는 1000억분의 3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내와 딸이 동시에 뇌종양 진단을 받을 확률이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발생할 확률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학자인 앨런 타운샌드 박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살 딸 네바의 뇌종양에 이어서 1년 뒤 생물학자인 아내 다이애나마저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절망을 표현할 수 있는 말도, 거기서 일어날 힘도 세상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운샌드 박사는 어떻게든 딸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위스키와 수면 유도제를 같이 먹으면서 버티던 어느 날, 무기력하게 정신을 못 차리는 나를 딸 네바가 흔들어 깨우면서 시작됩니다. 또한 아내의 무덤을 찾으면서 고통은 차츰, 인간은 먼지라는 원자에 불과한 존재지만 그 원자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주에 흩어져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겸허와 경이 평온으로 바뀝니다.

타운샌드 박사는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 나눈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과 기억과 행동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지에 대해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가족과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도 들려주었다. 아내가 무척 자랑스러워할 이야기들이었다. 내 앞에 놓인 중대한 문제들의 답을 묻기도 했다. 여전히 완벽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현실 속 희망과 꿈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내가 하는 말이 들려왔다. 아내는 대담하게, 관대하게,

충만하게 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남을 먼저 살림으로써 나를 살리고 관대해지고 무한히 궁금해하고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얻는 것만큼 커다란 위로와 기쁨은 없다고. 그러니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다친 마음이 아니라 즐기는 태도로 질문할 것, 더러 부서지고 불타버릴지라도 눈앞에 놓인 큰 기회를 붙들 것. 아내는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특유의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말들을 해주었다. 그 웃음을 나는 흉내조차 내지 못했다.

앨런 타운샌드의 우주의 먼지로부터 함께했습니다.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함께한 음악, 데이빗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 독일의 재즈 트럼페터 틸 브렌너의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린 제작 장인이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밑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곡입니다. 커트 베스터의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고르 쿠프만의 바이올린, 그란트 가이스만의 기타입니다.

리베라 소년 합창단의 목소리로 Angel 보내드렸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3번인데요. 먼저 2번 A장조 작품 100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마빌레, 정경화의 바이올린, 피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A장조의 1악장 정경화의 바이올린 페터 프랭클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어서 바이올린 소나타 3번 D단조 중에 2악장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블라디미르 얀폴스키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2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브리오 2악장 아다지오 듣겠습니다. 스티븐 코바세비치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번 C장조 작품 2의 1악장과 2악장 스티븐 코바세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소르의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서주와 변주곡 작품 9입니다. 데이비드 러셀의 기타 연주입니다.

브라질의 싱어송라이터 쉬쿠 부아르키가 작사 작곡한 음악 삼바 이 아모르, 삼바와 사랑, 엔니오 모리코네의 편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 쇼팽의 이별의 왈츠 9번 A플랫 장조 작품 69의 1입니다. 디누 리파티의 1950년 레코딩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9번 A플랫 장조 작품 69의 1 피아니스트 디누 리파티의 연주로 끝곡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가 빠진 동그라미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뜨거운 햇살과 소나기 눈을 맞으면서 나비와 꽃, 풍뎅이와 벌레를 만나 노래도 부르며 천천히 여행을 즐기죠. 가는 길에 여러 조각들을 만나지만 어떤 건 너무 작고 어떤 건 너무 크고 어떤 건 너무 네모나고 어떤 거 지나치게 꼭 끼어서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게 되지만 완전해진 동그라미는 너무 빨리 떼굴떼굴 굴러가는 바람에 꽃도 나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입도 벌릴 수 없어 노래마저 부를 수 없게 되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이렇게 하죠. 구르기를 멈추고 어렵게 찾은 조각을 내려놓은 뒤 다시 천천히 굴러가면서 꽃도 보고 나비도 보고 다시 노래도 부릅니다. 온전하지 않기에 행복할 수도 있다. 쉘 실버스타인이 잃어버린 조각에서 알려준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아무래도 부족한 걸 채워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겠죠.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나에게 위해 오스트리아 비넬 노래로 문 열었습니다. 19, 20세기 작곡가 카를 크라츨의 Das Glück ist ein Vogel. 행복은 한 마리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이 카를 크라츨의 대표곡이에요. 그래서 그의 묘비에도 이 노래의 첫 소절 가사가 씌어 있다고 하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새처럼 꽉 잡고 있기도 어렵고 훌쩍 날아가 버리기 쉬운 행복을 노래한 곡입니다. 오늘은 바리톤 발터 베리의 음성으로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죠. 부족한 게 있으면 모자란 게 있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참 애를 씁니다. 그러는 동안 더 큰 행복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온전하지 않기에 행복할 수도 있다. 이 말 되새기면서 있는 그대로 이 주말 행복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많이들 행복하시죠? 월드컵 첫 승, 첫 경기를 이겨서. 아, 조울스님은 진짜 2대2를 예견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후배 남현종 아나운서의 첫 번째 월드컵 중계였습니다. 잘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이용표 해설위원의 멘트도 정말 주옥 같고요. 월드컵은 KBS와 함께. 백진욱님 기다리고 계셨다고.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전상수님께서 꼬꼬마 시절 기억이 나서 몇 달 전에 아, 이 책을 사셨군요. 텔레파시가 제대로 통했는데요. 근데 작가님 사진과 이 내용이 조금 안 어울렸다고. 저도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는데요. 다음 곡 또한 새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카를 크라츨의 작품이 19, 20세기 노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시기 프랑스 예술가곡 멜로디 들어보시죠. 레이날드 완의 Le Rossignol d'Arilla, 라일락 꽃 속의 꾀꼬리입니다. 도팽이의 곡을 붙였는데요. 내 창문 아래 라일락 속 처음으로 날아온 꾀꼬리를 보면서 이 과거의 사랑과 청춘을 추억하는 노래입니다. 너의 목소리는 얼마나 감미로운가. 너와 같은 노래는 없지. 오래전 4월의 메아리가 내 안에서 다시금 타오르네.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19, 20세기 프랑스 예술가곡 멜로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어요. Après j'en rêve, 꿈을 꾼 뒤에. 로맹 비시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아, 이 너무나 공감가는 가사예요. 꿈속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잠에서 깬 뒤 그게 꿈이란 걸 깨닫고는 다시금 꿈속으로 들어가고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이런 경우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꿈에서 나왔는데 깨버리면 정말 아쉽잖아요. 다시 이어서 꾸고 싶고 가끔은 시리즈별로 꾸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꿈을 꾼 후에 Après j'en rêve, 메조소프라노 카린 데의 음성, 앙상블 콩트라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멜로디는 레이날드 안의 작품이었습니다. 라일락 꽃 속의 꾀꼬리,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이 불렀고요. 수잔 마노프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뮤지컬 넘버로 분위기 조금 바꿔볼게요. 20세기 미국 작곡가 제롬 컨의 노래입니다. 유명한 작사가죠. 오스카 해머슈타인과 협업한 All the Things You Are,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들어보시죠. 세상 모든 것 중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 내가 아는 가장 소중한 건 그대라는 존재. 당신의 모든 게 내 것이 될 때 그 순간이 신성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이 부릅니다.

두곡다 미국의 뮤지컬 넘버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현대 작곡가 모리 예스터데 나인 중에서 Unusual Way,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의 넘버였어요.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이었고요. 먼저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이 두 곡 다 뮤지컬이 유명하다기보다는 넘버가 더 사랑받는, 살아남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먼저는 이 제롬 컨의 뮤지컬 Very Warm of May, 뭐 해석하자면 5월의 따뜻함 정도 될까요? 그 중에서 All the Things You Are,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뮤지컬을 떠나서 재즈 스탠다드 넘버로 사랑받는 곡이죠.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뭐 날이 날이니만큼 축구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콩 게시판 콩밭도 그렇고요. 최희룡님께서는 11시에 하는 줄도 모르고 치맥 타령을 하셨다고, 민망하다고. 한창 일할 11시에 축구를 한다는 건지 하셨는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시차가 나니 모든 우리 경기가 다 이번엔 오전에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강호 멕시코와의 경기가 있죠. 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멕시코보다 한 수 아래겠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멕시코 주전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우리 경기에는 못 나온다고 정말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은 문제없지 않을까 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나머지 경기가 있으니까요. 백진웅님께서는 일터에서 보신 것 같은데 일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응원하신 거죠? 극장 식당 같았다고. 저도 사무실에서 봤거든요. 저희 축구인 가족 김보민 아나운서와 우리 김보민 아나운서 오늘 빨간 티셔츠 입고 왔잖아요. 붉은 악마였습니다. 아주 저도 기분 좋게 이 주말 녹음 준비하면서 경기 지켜봤네요.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최석근님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은데 어제 오셨을 때 미리 축하할 걸 그랬나 봐요. 오늘

벨기에의 현대 작곡가입니다. 릭 베위르의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빗속으로 였습니다. 이 음악이 영화 친구에 삽입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CM송으로 사용되면서 우리에겐 참 친숙한 작품이죠. 릭 베위르가 직접 신디사이저를 연주했고요. 메조소프라노 프랑스와즈 비아두르의 음성이 함께 했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이 주인공 에르나니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꿈의 루지아다 알체스피테, 꽃봉우리에 이슬 맺히듯. 스페인 귀족 출신이지만 이제는 산적 두목이 된 그가 연인 엘비라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에르나니 중에서 두 곡의 아리아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에르나니의 연인 엘비라의 노래였어요. 에르나니 인볼라미. 에르나니, 날 데리고 도망가주세요. 나이든 후견인 거 억지로 결혼할 위기에 처한 그녀가 에르나니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다리는 노래죠. 소프라노 조앤 서덜랜드,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파리 콘서버토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이 에르나니의 아리아였습니다. 꽃봉오리에 이슬 맺히듯.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엘비라를 구출하러 가자고 의기투합하게 되는 거죠.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가 불렀고요.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런던 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의 현대 작곡가 에릭 레비의 I Believe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너 러셀 왓슨의 음성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는 산업화와 중산층의 성장, 또 피아노와 인쇄악보의 대량 보급을 배경으로 가정의 거실에서 연주되는 발라드와 살롱송이 크게 유행합니다. 이런 노래들을 가리켜 팔러송이라고 부르는데요. 팔러송, 아마추어 성악가 피아노 연주자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쓰였고, 사랑과 이별, 향수 같은 감상적 정서를 담아서 빅토리아 시대 중산층 가정의 정서와 교양을 보여주는 음악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피아노와 노래 실기는 중요한 교양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실에서 노래하고 피아노를 치는 일은 그 집안의 품격과 문화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작은 무대이기도 했죠. 바로 그 시절 탄생한 대표적인 팔러송이 있습니다. 영국 작곡가 윌리엄 토머스 라이트먼이 작곡한 그녀의 환한 미소 잊을 수 없어라. Her bright smile haunts me still. 이 노래는 훗날 스코틀랜드와 미국으로 건너가 전통 민요처럼 불리기도 했지만 원래는 1864년 영국 작곡가 라이튼이 곡을 쓰고 조지프 에드워즈 카펜터가 노랫말을 붙인 영국 빅토리아 시대 가정용 가곡인데요. 수많은 폭풍을 견뎌낸 항해자도 사랑했던 사람의 미소만은 끝내 잊을 수 없었다고. 잠들어도 그녀를 생각하고 깨어나도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한다고. 한 여인이 남기고 간 기억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벌써 1년. 아마 다신 만나지 못하겠죠. 잊으려 했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바람결에 실려오고 그녀의 영혼은 언제든 내 곁을 찾아오니까요. 한밤중 바다 위에서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폭풍의 바다를 건너왔고 위험이 도사린 항로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분노한 거인처럼 일어서는 폭풍을 받고 무모한 삶이 불러올 수 있는 온갖 위험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가 곁에 없는데도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명이 밝아오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볼 때면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별들이 밤하늘을 지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픈 눈을 감고 잠이 들면 달콤한 꿈이 내 기억을 가득 채우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녀의 환한 미소는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 떠났지만 여전히 날 사로잡고 있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빅토리아 시대 남자의 고백. 영국의 팔러송 윌리엄 토마스 라이튼의 그녀의 환한 미소.

영국 노래 그녀의 환한 미소 잊을 수 없어라. 영국 가수 레베카 피전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 스코틀랜드 노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존 더글라스 스콧의 애니 러리. 러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저 물 위를 떠가는 순간이 즐거운 것일 뿐이지요. 반드시 어디에 도착하기 위해서 걷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어슬렁거리는 시간이 좋아서 걸을 때도 있지요. 모두가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건 아닙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순간의 느낌과 울림이 좋아서, 보면대 위에 악보를 펼치는 것이 좋아서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있지요. 꼭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 배우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뛰어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쓰고 연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화만 신다가도 가끔 앞코가 트인 신발을 신고 싶은 것처럼 삶에 바람이 드나드는 느낌이 필요해서 쓰고 읽고 연주할 때가 훨씬 많지요.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 다정한 저녁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폴 슈와츠의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음악 감독이죠. 브로드웨이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폴 슈와츠의 Turning to Peace라는 곡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리스베트 스코트의 목소리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 가운데 Path of the Wind, 바람이 지나가는 길, 히사이시 조의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프랑스 출신의 젊은 피아니스트 기욤 마송의 연주로 이어드렸습니다. 정영자 씨,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새 음은 사랑입니다. 다정한 저녁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오프닝부터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박용진 씨, 마산만 하포 앞바다에서 마창대교를 바라보며 맞바람을 안으며 듣고 있습니다. 라고 바다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듣고 계시네요. 그리고 김양희 씨, 체코전 첫승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하셨고 김경환 씨도 우리 축구가 기분 좋은 1승을 했네요. 남은 경기도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였죠. 네, 저희 지금 세상의 모든 음악 보이는 라디오에도 축구공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FIFA 월드컵의 공인구라고 하는데 축구공 위에 KBS의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월드컵은 KBS라는 KBS 월드컵 로고도 지금 띄워놨습니다. 오늘 KBS를 통해서 중계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모리스 라벨의 곡입니다. 원래 피아노 모음곡이죠. 어미거위 모음곡 마메 흘루아 가운데 총 다섯 곡 가운데 네 번째 곡이죠. 미녀와 야수의 대화 Les entretiens de la belle et de la bête 전해드리죠. 이 곡 오늘은 듀오입니다. 리 리트나워의 기타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르바라의 노래를 바네사 파라디가 불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라는 이름만 보면 그런데 말이죠. 아주 묘하게 잘 어울리죠. 바르바라가 1968년에 작사 작곡하고 발표했던 노래인데 제목이 Du bout des lèvres, 입술 끝에서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요. 이 곡을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따로의 헌정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바르바라를 무척 존경해서 바르바라의 곡들로만 음반을 한 곡을 만들었죠.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와 바네사 파라디의 목소리가 함께한 바르바라의 노래 Du bout des lèvres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모리스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 가운데 미녀와 야수의 대화를 리 리트나워의 기타,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9160번 쓰시는 분, 영동대교 위 답답한 퇴근길에 멈춰서 있는 차에서 메시지를 끄적이다 보니 세상의 모든 음악과 나눈 메시지 내용이 쭉 있어서 읽어봅니다 하셨네요. 겨울에는 추위를 달래며 봄에는 꽃이 예쁘다며 여름엔 더위를 무사히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낸 메시지들이 둘만의 비밀 얘기처럼 남아있네요. 오늘도 이렇게 새음으로 속마음을 전해봅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아 그게 계속 쌓여 있으면 참 이렇게 지난 것까지 쭉 읽어보면 그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세음과 어떤 대화를 나눴나, 나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이죠. 9160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정혜신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 곡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베삼의 무치오를 청하셨어요. 멕시코의 콘수엘로 벨라스케스가 16살 때 썼던 곡입니다. 1930년대 초에 발표된 곡인데요. 초에 썼고 발표는 1940년에 처음 발표된 라틴 볼레로 곡이죠. 베삼의 무치오, Kiss Me Much, 영어 제목은 그렇죠. 이 곡 오늘은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이 곡은 영화 위대한 유산의 엔드크레딧에 흘렀던 버전이죠.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입니다.

이 곡은 3977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셨던 곡입니다. 바우, 서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출신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로 Flor Formosa였어요. 아름다운 꽃이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곡에서는 바우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베사메 무초였죠. 이 베사메 무초 역시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 세자리아 에보라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6469번 쓰시는 분, 항상 퇴근길에 위로받고 힘을 얻은 라디오를 오늘은 6개월 된 우리 하영이와 남편과 함께 차에서 들으니 기분이 새로워요. 오늘 제 학회 발표가 있어서 발표 마치고 함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늘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남편에게 오늘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함께 듣고 계시겠네요. 차 안에서 네 아기도 함께 말이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6469번 쓰시는 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정규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며칠 전에 소개해드렸던 사연인데요. 춘천에서 휴가를 보내며 오래된 레코드점에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의 음반을 사셨다던 이정규 씨가 청하신 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쉐가지 사우다지, 브라질 보사노바의 명곡이죠. 뭐 최초의 보사노바 곡이라고도 일컫는 곡입니다. 쇼빈과 모라에시 콤비의 곡인데요. 기다림에 지쳐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트럼펫 연주로 전해드리죠.

두 곡의 브라질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도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작사 작곡한 곡이었어요. 아구아시지 마르수, 3월의 빗물이라는 제목인데요. 3월이 브라질에서는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구아시지 마르수. 이 곡을 오늘은 트리오 모코토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이 트리오 모코토는 브라질의 남성 트리오인데요. 70년대 활동하다가 데뷔 30년 만인 2001년에 노장들이 다시 뭉쳐서 2001년에 새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그 음반 삼바록이라는 앨범에서 전해드린 곡이었습니다. 트리오 모코토의 아구아시지 마르수. 그 전에는 쉐가지 사우다지, 기다림에 지쳐라는 보사노바 최초의 곡, 1958년에 발표됐던 곡, 조빈과 모라이시가 작곡, 작사한 곡을 두스코 고이코비치의 트럼펫, 그리고 헝가리 집시 출신의 재즈 기타리스트인 페렌츠 슈넷벨거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셜리 8600번 쓰시는 분, 음악을 들으니 여름이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시원한 브라질 음악 사운드를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음반 선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송버드. 전설적인 앨범이죠.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이 송버드 앨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입니다. Fin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지요.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천장 한정판 컬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습니다. 이 앨범 특별히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오늘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세상은 아름다운 결과, 화려한 성취에 환호하곤 하지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숨어있지요. 그 보이지 않는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피아니스트 로빈 스필버그처럼 말이죠. 로빈 스필버그는 무척 많은 음반을 발표한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입니다.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졌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공연의 티켓이 매진됐던 기록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굉장한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로빈 스필버그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공식적인 기록 바깥에 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태어난 그녀의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 그녀는 무려 4달 동안 그녀의 아기를 비롯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함께 사투를 벌이는 아기들과 의료진을 위해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로빈 스필버그는 미국 음악치료협회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가장 인상적인 건 1996년에 어느 가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뉴욕 퀸즈의 외곽에 자리한 스타인웨이 피아노 공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을 위해 연주를 했죠. 여러분이 만드는 악기가 세상에 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지 꼭 직접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빈 스필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아름다운 연주자 로빈 스필버그의 연주 중에서 오늘은 툼발라 라이카를 준비했습니다. 툼발라 라이카는 러시아와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인데 일종의 수수께끼 노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청년이

여인에게 물 없이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으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 사랑이라고 답하고 눈물 없이 우는 것은 무엇인가 물으면 심장이라고 답하는 그런 내용이죠.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는 노래, 투명하고 아름다운 피아노.

로빈 스필버그의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기억하면서 연주를 들으니 더 소중하게 들립니다. 연주는 연주로서 만들어야 한다는 엄격한 자세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우리에겐 한 아티스트가 어떤 태도로 자신의 세계를 일구어 왔는가 그런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게 되지요. 아름다운 태도로 살아온 사람의 연주가 뛰어난 실력까지 갖췄다면 우리가 좋아하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피아노 공장에 울려 퍼진 그녀의 연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들려오던 그녀의 연주,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피아니스트 로빈 스필버그가 연주한 툼발랄라이카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러시아의 이디쉬 민요, 러시아의 전통악기죠. 발랄라이카 소리라는 의미라고 하죠. 이번에는 에스토니아, 북유럽의 에스토니아의 자장가입니다. 자장, 자장, 내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르보 페르트가 작곡한 자장가 구스 구스 갈리케라는 곡이에요. 이 곡을 스페인 카탈루니아 출신의 가족 음악가들이죠. 엄마 몽세라 피게라스 그리고 딸인 아리안나 사발이 노래하고요. 아버지인 조르디 사발과 그가 이끄는 에스페리온 21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자장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는 러시아 민요였어요. 스티에타 스티에트 크루곰이라는 주인은 온통 들판이라네 라는 그 유명한 러시아 민요를 노르웨이어 가사를 붙여서 자장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들렴이라는 소프노 마야모르 였어요. 이 곡 노르웨이의 합창단이죠. 혼성 합창단 스크룩이 노래했고요. 모스크바 발랄라이카 사중주단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솔로 보컬은 또룬 세빅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에스토니아의 전래 자장가 자장자장 내 사랑을 바탕으로 아르보 페르트가 쓴 곡 구스 구스 갈리케였습니다. 이 곡 엄마와 딸, 몽세라 피게라스와 아리안나 사발의 노래, 그리고 아빠인 조르디 사발과 그가 이끄는 에스페리온 21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또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12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분입니다.

뉴욕 뉴욕이었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듀엣 앨범에서 토니 베네트와 함께 노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영화 More Better Blues의 테마곡이었죠. OST에서 More Better Blues 전해드렸고요. 이 영화를 연출했던 스파이크 리 감독의 아버지인 빌리가 작곡한 곡이었죠. 브랜포드 마셀리스 쿼르텟 그리고 테렌스 블랜차드의 트럼펫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7431번 쓰시는 분, 세음 오늘 많이 신나셨네요. 축구가 이겨서 그런가요? 오늘 집 앞 중학교에서는 와 하는 엄청난 굉음이 나더라고요 하셨어요. 또 박희서 씨, 내일 결혼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안원영이고요. 안원영, 고은비의 결혼 축하하고 싶습니다. 원영, 운비야, 결혼 축하해. 내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자 라고 하셨네요. 그 전날 얼마나 떨릴까요? 모든 사람이 다 떨릴 것 같은데 말이죠. 박희서 씨, 네. 행복한 시간 내일 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보다 잠 잘 주무셔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이번에는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 전해드리죠. 칠레 출신의 가수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입니다. 파트리시아 살라스가 노래하는 소이 판, 소이 파스, 소이 마스. 나는 양식이요, 평화요, 풍요로움이니라는 노래예요. 이 곡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렸는데요. 세 곡 모두 라틴 아메리카의 노래들이었죠. 방금 들으신 곡은 쿠바의 가수 오마라 포르투온도가 노래한 아디오스 펠리시다드 였습니다. 그녀가 78살이었던 2008년에 발표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기쁨이여 안녕히, 행복이여 안녕히라는 노래였어요. 아디오스라는 인사를 했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마리아 베타니아와 오스발도 레니니, 브라질의 두 가수가 함께 노래한 곡 사우다지, 향수, 그리움, 그러니까 브라질의 음악에 짙게 깔려있는 정서지요. 우리의 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사우다지. 마리아 베타니아와 오스발드 레니니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시쿠 세자르와 파울링유 모스카가 쓴 곡이었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태생의 아르헨티나의 싱어송라이터인 피에로가 불렀던 곡이고, 뭐 메르세데스 소사를 비롯해서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곡 소이판 소이파스 소이마스, 나는 양식이요 평화요 풍요로움이니 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칠레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는 가수 파트리시아 살라스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로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게 된 곡이죠. 작자 미상의 19세기 스페인 민요 로망스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하는 샹송입니다. 제목이 La Ballade de Jeux Interdits, 금지된 장난의 발라드라는 제목인데요. 파트릭 피어리가 노래합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근위대장 역을 맡았었죠. 파트릭 피어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가수였죠. 지난 2021년에 6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코르시카라는 자신의 조국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뭐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는 조국이죠. 늘 독립을 꿈꾸었던 코르시카인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 코르시카, 베트루 구엘푸치가 직접 작사하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베트루 구엘푸치. 그 전에는 파트릭 피오리. 파트릭 피오리도 어머니가 코르시카인이어서 코르시카인의 피가 흐르는 샹송 가수입니다. 그가 노래한 La Ballade des Jeux Interdits, 금지된 장난의 발라드. 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영화 금지된 장난의 테마인 19세기 스페인 미녀 로망스 선율의 가사를 붙여 노래한 샹송이었습니다. 이정희 씨,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혼자 저녁 먹고 새 음을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남편은 깜빡하고 동료들과 약속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무심함에 섭섭하려다 그간 애써준 것 떠올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얄밉네요. 라고. 이게 약속 취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3356번 쓰시는 분, 8살, 5살 두 딸과 함께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태교하면서부터 들었었는데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모두 귀 쫑긋하고 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귀여운 모습 전해지네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번호 74 비창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콘 그라치아 전해드리죠. 이 곡 미하일 플레트니오프가 지휘하는 러시아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책방에서 여름 주말 저녁에 함께 모여 추리소설을 읽자는 제안을 했다는데 무척 많은 독자들이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름밤은 호러 영화를 선호하는 관객이 많고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도 다시 책을 펼치기 딱 좋은 무렵이죠. 상냥한 악한이 찾아오는 여름밤도 일상의 근사한 판타지 같기도 합니다. 추리소설의 황금기는 1920년대에서 30년대였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도 추리소설의 인기는 사라지지 않았죠. 오래전에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는 추리소설 작가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왜 추리소설을 쓰는가 라는 엉뚱하고도 진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흥미로운 답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이런 답변도 들어있었다고 하죠. 정신과 의사를 만나기 쉽지 않던 시대에 타자기에 자기 안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서 추리소설을 쓰게 됐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다른 장르의 작가들도 그런 이유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추리소설은 아주 적극적인 몰입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었을 것 같죠. 또 한 작가는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추리소설은 상냥한 악한 같아서 글을 쓰는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혼내기도 하고 세상이 금지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이죠. 오직 펜 끝으로만 허용되는 은밀하고도 무해한 복수극. 현실에 누구도 해치지 않는 상냥한 악당이 되는 추리소설 작가. 만약 글을 잘 쓸 수 있다면 이보다 멋진 일이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타자기에 내밀한 이야기를 쏟아놓는 작가처럼 노을에, 어둠에, 음악에 우리 안의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타자기만큼 눈으로 보이는 명확한 결과물은 아니어도 노을이, 어둠이, 음악이 멋진 대답을 들려주기도 하겠죠. 작가들의 대답 끝에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타자기가 됐든 컴퓨터 속 세상이 됐든 혹은 음악이나 저녁놀이나 어둠이 그 역할을 하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건 행복한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저녁입니다.

추리소설 작가의 타자기처럼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으시죠. 이 저녁은 그런 존재가 더욱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프랭키 레인의 히트곡 I Believe 그리고 뮤지컬 카루셀의 히트 넘버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 두 곡을 클래시컬한 오케스트라 편곡 위에 접속곡으로 노래했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병우의 기타 연주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이병우의 기타 연주 생각 없는 생각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혜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 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 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에 작곡된 미사곡 가운데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이죠.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고르 마르케비치의 1965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세르게이 라크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17 루카스 앤 아르투르 유스 앤 피아노의 연주입니다. 명인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슈코드를 위한 소나타 4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7 준비했는데요. 구소련의 거장과 독일의 거장이 만나면 어떤 사운드가 나올까? 정말 의표를 찌르는 짜릿한 연주가 나옵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터의 합슈코드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들을 위한 소나타 4번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17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칼 리히터의 합시코드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 서주 왈츠 로망스 타란텔라로 이어집니다. 루카스와 아르투르 유센 피아노 듀오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17, 서주 왈츠 로망스 타란텔라, 루카스와 아르투르 유센 형제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성악곡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전곡 전해드립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종교음악의 명작이죠. 이 곡, 이 샤를 구노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신심이 상당히 깊었던 사람이죠. 실제로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1846년에 종교합창곡집을 출판했을 때 자기 이름 앞에 아벨을 붙인 것으로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5년간은 신학 연구에 몰두했기 때문에 작품을 작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여행하면서 슈만의 작품을 접하고 또 베를리오즈의 음악에 흥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1851년에 발표한 장엄미사곡으로, 이 곡은 1846년 이래 써놨던 것을 모아서 런던에서 연주돼서 크게 호평을 받습니다. 다시 음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사포를 주제로 한 오페라를 썼지만 실패를 했죠. 다음에 파리의 유력 합창단 오르페온의 지휘자가 돼서 8년간 이 합창단을 지휘를 했지만 역시 그 당시에 작곡한 오페라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페라를 단념하고 두 개의 교향곡과 몇 개의 교향음악을 썼는데요. 이때 1851년에 런던에서 일부 연주된 장엄미사곡의 다른 부분을 보태고 1855년에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로 완성을 합니다. 생상스는 이 곡을 19세기 후반 프랑스 음악의 대표작이라고 격찬을 하고 있죠. 그 이후 1858년 파리 릴리커 극장에서 파우스트를 공연해서 성공을 거뒀지만 다시 말년에는 종교음악으로 돌아가서 1893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톨릭 신도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성 체칠리아는 음악의 수호신이죠. 또 로마 순교자의 성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성 체칠리아가 순교의 관을 쓴 것은 3세기 말의 일이죠. 순교의 날은 9월 16일로 되어 있고요. 옛부터 로마의 테베레 강의 서안에 있는 이 성녀의 집 위에 세워진 성당에서 봉헌의 날인 11월 22일이 축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 전체는 전래에도 어울릴 만큼 종교적인 그런 고결한 작품입니다. 샤를 구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소프라노 이름가르트 제프리트, 테너 게라르트 슈톨제, 베이스 헤르만 우데, 그리고 1곡으로 마르케비치가 주연하는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1965년 레코딩입니다.

샤를 그노의 성 체칠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고르 마르케비치와 여러 솔리스트들의 1965년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크사버 리히터의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3번, 장페르 랑파레 플룻, 빅토리 스비힐리코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뜨는 이름을 보고 전화를 받는 일이 이젠 당연한 일상이 됐죠. 우리나라에 발신자 표시 서비스가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엔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고 묻는 설렘과 반가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왜? 하면서 용건부터 묻게 되니까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첫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정한 첫마디부터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첫 곡 김단비가 작곡하고 해금으로 연주합니다. 마음이 향하는 곳.

정가 보컬리스트 여완과 재즈 피아니스트 케빈올로지로 이루어진 아티스트 듀오 여완과 케빈의 연주와 노래로 내 타령 함께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려드린 첫 곡은 마음이 향하는 곳 김단비가 작곡하고 해금으로 연주한 곡이었습니다. 따뜻한 첫인사처럼 다가오는 선율이었죠. 괜히 마음 한켠도 포근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 아침 여러분께도 작은 안부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 살배기 원자가 단정히 앉았는데 태양 같은 그 자태 두 번을 보았다네. 이 몸 노신 반열의 앞자리에 있다 하여 또렷한 목소리로 평안한가 물으셨네. 조선시대 채재공의 시로 왕이 섣달에 기로소에 여러 신하를 불러놓고 술을 하사할 때 지었다고 합니다. 기로소란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시 제목에 담긴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날 왕의 아들인 원자는 왕 오른편에 단정히 앉아 자세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는데 나이는 겨우 4살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채재공이 명을 받들어 원자 앞으로 가서 문안하니 원자가 맑은 목소리로 경은 평안하시오 라고 했고 이어서 새로운 책력 그러니까 달력을 친히 건네줬다고 합니다. 채재공은 이 일이 너무도 기뻐서 시로 지어 남긴 겁니다. 미토들이 한정순의 검은고와 최민진의 양금 연주입니다.

미토들이 한정순의 검은거와 최미진의 양금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남녀창 태평가 김병호 조이라의 노래 조유회 가야금 연주입니다.

남녀창 태평가 김병호 조일하의 노래 조효의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조가 작곡한 합주곡 11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소리 춘향가의 박석티 대목이 있습니다. 박석은 곡의 이름인데요.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남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옵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박석티를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옛산이요 물도 보던 물이 담아는 물이야 흐르는 것이니 그 물이야 있겄느냐. 산은 변한 것이 없지만 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서 예전 모습일 수 없습니다. 이몽룡이 오랜만에 다시 선 고갯길에서 주변 풍경을 보고 감회를 말한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광한루야 잘 있드냐 오작교도 무사턴가 객사청청 유색씨는 나귀를 메고 노든디요. 객사청청 유색씨는 여관 숙소에 푸른 버드나무가 새롭다는 말입니다.

0: 판소리 춘향가 박석 티 대목 다음 사설입니다. 독림숲을 바라보니 춘향과 나와 둘이 서로 꼭 붙들고 가느니 못 가느니 이별하던 곳이로구나. 독림숲은 오리정 둘레에 있는 나무숲입니다. 춘향과 이별한 장소인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명일사 거행을 분부하시고 춘향 집을 찾아갈 때 일락서산 황혼이 되어 집집마다 밥 짓노라. 이몽룡이 어사출두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명일, 그러니까 다음날 암행어사 출두를 지시하고 춘향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인 거죠. 그럼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티 대목을 이주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어사또님이 농부들 틈에 끼어 점심 얻어 자신 후에 대강 탐문하시고 내려와 가실 적에 한 곳을 당도하니 이곳은 박석고개였다.

작교도 무사하던가

이별 허던 곳이로구나 선운사

갈제 일락선상 황혼이 되어 집집마다 밥짓노라 저녁 연기는 저

0: 정월 살피리죠.
1: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박석지 대목을 이주훈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호가 작곡한 천년의 별이 되어 로사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천년의 별이 되어 로사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느리고 답답해도 기다림이 있어서 더욱 애틋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메시지를 전하고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시대가 됐지만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펜이나 연필로 꾹꾹 눌러 쓴 편지를 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조은영이 작곡한 편지 박신혜 가야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1735년 니콜라 포르포라가 런던에서 발표한 오페라 이메네오의 축제에서 골랐습니다. 어여쁜 큐피티어, 사랑스러운 우아한 여신들이여, 이메네오의 아리아인데요. 초연 당시에는 유명한 카스트라토 파리넬리가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조화의 정원,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연주합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니콜라 포르포르의 오페라 이메네오의 축제 중에서 이메네오의 아리아 어여쁜 큐피트여 사랑스러운 우아한 여신들이여 오늘 아침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노래에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레였고요. 함께한 단체는 조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526번 전해드립니다.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오늘은 플룻 연주자 로렌초 카바산티가 있는 연주단체 트리플라 콩크로디아가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2번 바흐 작품 번호 526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을 오늘은 트리플라 콩코르디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헨델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F장조 헨델 작품 번호 389번입니다. 라르게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에두아르도 로페스 반소가 이끄는 알 아이레 에스파뇰이 연주합니다.

핸델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를 위한 트리오 소나타 F장조 핸델 작품 번호 389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에두아르도 로페스 반소가 이끄는 알라일의 에스파뉴리였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프랑스와 쿠프랑의 건반 모음곡 10번에 들어있는 승리자들의 환입니다. 원래는 합시코드 곡인데요. 오늘은 런던 브라스 연주를 함께 들어보시죠.

프랑스와 쿠프랑의 승리자들의 환희, 런던 브라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쾌알번호 201번입니다. 모차르트가 18살에 쓴 초기 교향곡으로 모차르트의 연구자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 교향곡 25번과 함께 기적이라고 표현한 작품입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밝고 찬란한 색채가 돋보이는 이 교향곡, 전체 4개 악장 중에서 오늘은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와 3악장 미뉴엣 들어보시죠. 빕텐 하베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우 솔로이스트가 연주합니다.

17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젤로 노타리의 칸초나 파사지아타, 클라우디아 호프만의 바이올린, 토르스텐 블라이의 테오르보 연주로 보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휴일 편안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드라마나 책, 영화 이미 한 번 봐서 결말을 아는 작품을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개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불안하지만 몇 번이나 본 드라마나 책, 영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나올 장면과 대사, 반전을 알고 있으니까 뇌가 어떤 상황을 마주쳐도 정보를 유창하게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쉼을 얻는 겁니다. 또 반복되는 감상을 통해서 디테일의 차이를 발견하며 재미를 누리는 것은 덤이겠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늘 아침 잘 알려진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익숙한 선율과 진행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이런 부분이 있었나?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하는 재미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케리니 현악 5중주 2장조 작품번호 11의 5중에서 3악장 미뉴엣이었습니다. 닐스 윙케마이어 비올라, 클라우스 디터 브란트 첼로, 자빈의 에르트만, 합시코드 안드레아스 아렌트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책, 영화 여러 번 반복해서 감상하는 재미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걸 처음 봤을 때의 그 감정을 추억하는 걸 겁니다. 반전에 놀라고 마지막 장면에 울었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릴 수 있는 주인공의 대사 같은 그때의 그 감동의 순간 떠올려봐도 좋을 토요일 아침입니다. 드라마를 고르시겠어요? 책을 고르시겠어요? 영화를 고르시겠어요? 오늘은 예측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것에 우리가 몰랐던 그 디테일, 작은 차이들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도 좋겠습니다. 이 곡의 디테일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무치오 클레멘티 소나티나 1번 C장조 작품으로 36의 1,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비바츠, 필립 엉트르몽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중에서 프렐류드와 푸가 1번 C장조 바흐 작품으로 846번 안드라스 쉬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무치오 클레멘티의 소나티나 1번 C장조 작품으로 36의 1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비바체 전곡이었습니다. 필립

드루몽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샤르팡티의 오페라 루이즈 중에서 내가 그대를 사랑한 날로부터,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규의 음성, 리처드 암스트롱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비제 오페라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신성한 사원 깊은 곳에서 테너 니콜라이 게타 바리톤 에르네스트 블랑 음성이었습니다. 피에르 데르보가 지휘하는 국립 오페라 코미크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샤르팡티의 오페라 루이스 중에서 내가 그대를 사랑한 날로부터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 음성 리처드 암스트롱이 지휘한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드뷔시의 곡입니다. 조각배 앙바투 막상스 라르웨의 플룻과 수산나 밀도니언 하프 연주입니다.

드뷔시 조각배 앙바투 막상스 라루의 플룻과 수잔나 밀도니언 하프 연주로 들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쉰의 교향정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거쉰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친구가 오페라 포기와 베스 속 인기 아리아와 장면들을 메들리로 엮은 곡인데요. 전곡 모두 다 듣겠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같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 대학 축전 서곡 작품으로 80번 이반 피셔가 지휘한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485 쓰는 분입니다. 며칠 전 45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내가 첫사랑이었다는 친구의 말에 70 다 된 나이인데도 설렜답니다. 그 친구도 저도 건강하게 늙어가기를 기원해봅니다. 1485 쓰는 분이었습니다. 45년 전에 캠퍼스에서 이 대학 축전 서곡이 배경음악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첫사랑인 것을 우리 1485 쓰는 분은 모르셨으니까 첫사랑이면서 짝사랑이었겠습니다. 그분한테는. 와, 그래도 그분 용기 있네요. 결국엔 말을 하셨어요. 보통은 말 못하고 그냥. 아니면 그 감정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예 말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1485 쓰는 분 사연 때문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딱 어울리는 곡이었죠. 대학 축전 서곡. 막스 브루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1악장 서주 포슈피엘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티브 바르가의 바이올린과 장 마리 오베르스송이 지휘하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막스 브루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G단조 작품으로 26번 중에서 1악장 서주 포슈피엘 알렉으로 2악장 아다지오 티브 바르가의 바이올린과 장 마리 오베르스 중이 지휘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음악 나가면서 1485 쓰는 분의 사연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45년 만에 만난 대학 동창이 첫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사연. 40년 45년 한 50년쯤 지나서 누가 저한테 아 당신이 내 첫사랑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만수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곡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거슈틴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편곡한 교향적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거슈틴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는 1935년 9월 30일 미국 보스턴 콜로니얼 극장에서 세계에 초연됐고 10월 10일 뉴욕 브로드웨이 엘빈 극장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소설 포기를 원작으로 1930년대 남캐롤라이나주의 흑인 빈민가 사건을 그립니다. 건달 크라운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자 남겨진 그의 정부 베스는 다리가 불편한 거지 포기에게 피신합니다. 그녀를 몰래 좋아하던 포기는 베스와 함께해서 행복하지만 언제 다시 크라운에게 베스를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다시 나타난 크라운과 싸우다 그를 죽이게 되고 그 사이 베스는 마약상의 꿰매 넘어가 뉴욕으로 가버립니다. 구금됐다 풀려난 포기가 베스를 찾아 길을 나서면서 오페라는 막을 내립니다. 막대한 제작비가 들어갔음에도 오페라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 거슈는 뇌종양이 발병해서 3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40년대 이후 오페라가 다시 상연되면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엔 세상을 떠난 거슈의 친구인 작곡가 로버트 러셀 베넛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가 이 오페라의 주요 선율을 관현악 메들리로 편곡해 내놓은 곡이 이제 들어볼 교향적 모음곡입니다. 베넷은 그의 진행 순서보다 음악적인 흐름에 따라 곡의 순서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배경이 되는 가난한 바닷가 마을 캣피쉬로우, 자장가 서머타임, 포기와 베스가 부르는 사랑 노래 등 대중이 아낀 선율들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재밌는 점, 이 곡의 연주 시간이 24분 내외라는 것입니다. 총 3시간 넘게 걸리는 원작 오페라를 6분의 1로 압축했는데 이는 당시 녹음 기술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레코드는 78회전 레코드여서 한 면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이 4분, 양면을 다 쓰면 8분이었기 때문에 레코드 석장에 24분의 음악을 실었던 것입니다. 거슈틴의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기반으로 편곡된 교향적 모음곡 전곡 지금부터 다만 말없이 귀 기울여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듣겠습니다.

거신의 폴기와 베스를 편곡했습니다. 로버트 러셀 베너스의 교향정보음곡 A Symphonic Picture였습니다. 예브게니 스페틀라노프가 지휘한 스웨덴 방송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거신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친구 로버트 러셀 베너스가 정리한 교향정보음곡 전곡 함께했습니다. 윌리엄 크롤 벤조와 피들, 리디아 무르코비치의 바이올린과 마리아 구삭 그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치니의 요정의 춤이었습니다. 길 샴의 바이올린과 조나단 펠트만 피아노 연주, 앞서선 윌리엄 크롤 벤조와 피들, 리디아 무르코비치의 바이올린, 마리나 구사그린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쇼송입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현악 4중주를 위한 콘체르토 D장조 작품으로 21번 중에서 4악장 트레자님의 매우 활기차게 이사벨 파우스트

슈송, 바이올린, 피아노, 현악 4중주를 위한 콘체르토 D장조 작품으로 21번 중에서 4악장 매우 활기차게 트레사님의 이사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 살라곤 콰르텟이 함께했습니다. 9746 쓰는 분입니다. 예고 1학년 피아노 전공생 엄마입니다. 첫 실기고사 앞두고 있는 우리 딸 예은이 엄마는 내가 정말 대견해. 피아노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딸 늘 감동이야. 지금처럼 가슴 뛰고 행복하길 엄마가 사랑하고 응원한다. 아 예은이가 오늘 9746 쓰는 엄마의 사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고생 피아노 전공생한테 빠질 수 없는 이 연주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의 술레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설번호 161번 중에서 페트라르카의 소네트 104번, 리자르 베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은이가 행복하게 이렇게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출발의 팬과 함께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오페레타 지옥의 오르페우스로 유명한 자크 오펜바흐, 작곡가이기 이전에 유명한 첼리스트였습니다. 유쾌한 오페레타를 쓰면서도 그는 평생 첼로를 연주했고 더 나아가 첼로 음악 알리기에 힘썼어요. 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수준별로 난이도를 조절한 첼로 모음곡들을 써내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은 작품 번호가 높아질수록 연주가 어렵답니다. 이토록 첼로의 진심이었던 음악가 오펜바흐의 음악으로 시작해볼까요? 6월 13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자크 오펜바흐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작품 54의 2 중에서 폴